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3: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보여요. 좋습니다. 아, 이때 앨범명이 Let's Go Fishing이었습니다. 예, 뭐 낚시를 가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예, 조금 뭐 그냥 뭔가 좀 낚아보자, 뭐 쟁취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 다 같이 예, 썼는데 이때 이 앨범명을 많은 사람들이 좀 비웃긴 했었죠. 예. 야, 이 진짜 오래된 앨범인데 이걸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면 저도 오랜만에 보네요. 생굴 무침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마돈나의 Vogue 8712님 청해 주셨고요. KT 턴스털의 Suddenly I See로 이어집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세트 드립니다. 3072님, 남편이 낚시 간다길래 알았다고 했는데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이며 김치를 홀라당 싹 가져갔어요. 낚시 가는데 왜 냉장고 살림을 다 거덜내는 거죠? 가서 얼마나 진수성찬으로 차려 먹고 오려고. 근데 뭐 낚시를 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야생에서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게 거기서 뭐 시켜 먹고 이럴 수도 있지만 집에서 이렇게 도시락처럼 싸가서 먹는 그 맛이 또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음식을 좀 이렇게 싸가는 편인데 집에서 양념 간장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Post Malone의 Sunflower 0504님 청해 주셨고요. The Weeknd의 Blinding Lights, Don Toliver의 Lose My Mind 세 곡입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솔의 Ride 듣고요. 3부에 뵙죠.

0: 행합니다. 이후 성수대교 앞두고 다시 속도 떨어지고요. 반대 일산 쪽 서강대교 부근 1차로 작업 여파는 원효대교부터 크게 받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연희 램프 부근으로도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홍은 램프부터 정체 극심하고요. 이 밖에 동부간선으로 성수 쪽은 성수 부근 4차로가 잠실 쪽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 4차로 사고로 차단돼 있는데 특히 정체가 시작되는 잠실 쪽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1시간은 잡으셔야 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게.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넣어서 아주 시원하게 끓여줬어요. 미역국이 아니라 마늘국 같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미역보다 마늘이 많아서 마늘국같이 생겼어도 아내가 미역국이라면 미역국이죠. 하셨습니다. 아, 그럼 이거 미역국이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미역국 맞습니다. 네. 미역국 인정.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런 겁니다, 원래. 한강 유람선 탑승권, 2인 탑승권 역시 보내드릴게요. 생신 축하드리고요. 스탠딩 에그의 무지개, 9405님 청해 주셨고요. 특개월에 또 로맨틱으로 이어집니다. 938 하나님이 청해 주셨어요.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1: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The Power Station의 Some Like It Hot 오늘 끝곡입니다. 여러분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만나요.

0: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충청 경기권으로 더딘 가운데 서울 쪽은 오산 6차로 고장난 차 처리 구간도 살펴 지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분당수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 1교 부근 3차로 고장난 차 처리 여파는 복정부터 크게 봤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나 올렛.
6: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요.
7: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6: 아, 네. 그림체 뭐. 말씀하시나요? 이런 말 괜찮아요.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8: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9: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10: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올해 청첩장만 4개, 오늘 세 번째 결혼식 갑니다. 정말 축하하지만 통장 잔고가 어질어질하네요. 자, 이쯤 되면 계절의 여왕 아니고 파산의 여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저런 행사에 결혼식까지 최성수기인데 그만큼 5월이 아름답고 축복받은 그런 달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베푼 만큼 다 돌아오는 겁니다. 예, ATM기 앞에서 너그러운 미소. 말은 그런데 쉽지 않은데 너그러운 미소 부탁드리면서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루시의 노래입니다. 스타라이트.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거든요. 근데 정말 공기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예. 아, 그때 기억이 납니다. 나는 가수다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참 즐거웠었는데, 아, 아무리 뭐 환경이 아름답고 예쁘더라도, 예, 향수병 한국만큼 좋진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예. 나중에 여기 오시면은 또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지내시고요. 3358님이 주셨습니다. 바다의 왕자 냉면을 잇는 여름 시즌송 발매 계획도 없으신가요? 저 요즘 명순의 떡볶이 꽂혀있는데 이런 느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학 제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땡파 비냉파. 예, 전 물냉파입니다. 물냉파. 예, 물냉파. 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 여름 차가운 국수, 예, 한 세 군데를 골라서 먹어봤는데 아 기가 막히더만요. 예, 냉우동도 있었고 콩국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냉면도 있었는데 배부른 시간이었지만 배불러도 들어가더라고요. 맛있을 수 있으니까. 예. 자,

경험이 진짜 산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박수 보내드릴게요. 자, 282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난 지 900일째, 내일 결혼하는 5월에 예비 부부입니다. 결혼식 하루 앞두고 신랑 이마에 대왕 뾰루지가 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있는데, 주팍 작은 위로와 큰 응원 부탁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작은 위로와 큰 응원은

0: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4: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 놓을까 막 이런 말도 못 하겠고 그냥 아예예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끝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아유, 내 친구들도 보면은 머리 다 날라가고 막 그냥 양복 입고 다니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나마 연예인이니까 후드티 입고 다니는 거지. 아이고 나 정말. 자, 아무튼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쨍하고 햇들 날림 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쥐팍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예, 가면 갈수록.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가요? 혼자만 회춘하지 말고 비법 좀 공유해 주세요. 아니 구태여 뭐 하는 건 없어요. 예, 그거 하는 거 없고요. 그냥 깨끗하게 세안하고요. 예, 가끔 좀 걷고요. 뛰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유산소 운동을 좀 꽤 많이 하는 편이고 많이 걷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예, 운동을 좀 그래도 일주일에 2, 3일은 꼭 하려고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옥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는 경남 하동인데 요즘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매실 따느라 바쁩니다. 이장님께서 동네 스피커로 라디오쇼 크게 틀어주시는데 진풍경이에요. 덕분에 일할 맛 납니다. 아, 이장님 배우신 분이네. 너무 고맙네요. 이장님 저기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물론 이제 주말에도 일을 하시겠지만 예, 이장님 그 본인이 맞으면 저희가 좀 선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장님 저희한테 문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으로 아 내가 저 그 동네 이장이요 이렇게 한번 좀 보내주세요. 뱃살 꽁꽁님이 주셨습니다. 저 디지털 디톡스 체험 캠프 갑니다. 도파민에 빠져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끼고 살다 보니 거북목에 안구 건조증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이참에 몸도 마음도 정신도 치유하고 올게요. 아 진짜 이게 스마트폰 저는 스마트폰을 더 큰 걸로 바꿨어요. 예, 접는 거 세 번 접는 걸로. 예, 그러니까 남들이 아니 무슨 태블릿 PC를 봐? 전화기 하면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야 어디 그런 게 있어? 막 깜짝 놀래니까 그게 난 기분이 더 좋아. 자랑하려고.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0: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주말 도심 안쪽으로는 집회로 인한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차로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사이와 팔탄분기점 또 서해대교 부근으로 긴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부산 쪽 경부선 경기권의 정체 이제 충청권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현재 망향에서 천안호도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인데요.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점심은 다들 드셨죠? 여러분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

목 관리 꿀팁이 있을까요? 아, 혹시 지금 관리 요정에게 관리하는 방법 물어보셨나요? 제가 또 뭐 다른 너튜브에 나오는 분들처럼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또 자기 관리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특히나 저는 목을 사용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목 관리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 철저한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베개에 따라서 잠잘 때 사람의 이 목에 누워있는 형태가 바뀌거든요. 이 고개가 너무 높아져서 턱이 목을 너무 짓누르는 형태로 자게 되면은 그런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두껍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행 갈 때 베개 이구지구 다닙니다. 한때 이불도 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어서 요즘은 안 그러고요. 그리고 휴대용 가습기 이런 것도 요즘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시면 굉장히 많아요. 뭐 검색해보셔도 많은데 네뷸라이저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저는 가습기도 환절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2408님께서 다이어터입니다. 주말만 되면 입이 터져서 큰일이에요. 평일에는 식단이랑 운동 잘하다가 쉬는 날만 되면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건지 엄청 많이 먹게 되네요. 그래도 오늘 저녁만큼은 참아볼게요. 참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건지 참지 말라고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도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으로서 배고플 때는 일단 입에 두부 한 반모 정도를 쑤셔넣고 나면은 이 허기가 살짝 가시잖아요. 그러면 좀 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배고픔을 단백질 쉐이크나 두부 같은 걸로 조금 먼저 충족시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마이티마우스 선예의 에너지.

얘기하고 SNS에 올리고 일기장에 남겨놓던 이야기 여기에도 보내주세요. DJ 폴킴이 아주 맛있게 읽어드려요. 새로 나온 에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싶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짝사랑이나 하고 있고 한심하다 한심해. 나는 언제 연애 같은 거 해보나? 그래도 저의 호감이 일방적인 마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은근슬쩍, 아니 솔직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요즘은 OTT로 뭐 보고 있냐는 뻔한 질문도 해봤고요. 저녁에 뭐 하냐, 주말에 뭐 하냐, 그거 맛있냐, 맛집 좀 알려달라, 내가 길치인데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 등등등. 저는요, 그 사람이 아, 이 사람 좀 귀찮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지난 주말 이러는 거 있죠? 저를 좋아한다고요. 어떻게 됐냐고요? 저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의 마지막 남자다 이런 마음으로 파이팅 있는 연애 한번 해보려고요. 아무튼 결론은 저 연애 벼락 맞았나 봐요.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에 이어서 레드벨벳 Feel My Rhythm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에세이 사연은요, 8680님의 사연이었고요. 너무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감동 해프닝과 다양한 속마음까지 모두 모두 좋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선물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보내주세요.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6002님께서 데이트 중에 라디오 들어요. 남자친구가 운전 중인데 사랑한다고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혁아, 내가 많이 사랑한다. 나 말고 이분이요.

아마 우리 0816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좋은 곳잘 찾으셔서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 중요한 거 아시죠?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면은 진짜 아름다운 줄 아시는데, 사실 아름다운 이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게 저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아빠, 엄마한테 또 혼났다?
4: 아니.
3: 그러면 김밥에서 당근 빼고 먹었어?
4: 아니.
3: 아, 찌개에 문어 온 거 못 맞췄구나? 문어였잖아, 무.
4: 아니야, 그냥 TV 보면서 그냥 웃었어.
3: 아, 왜 그랬어? 아빠가 잘못했네.
5: 찬바람 부는 저녁에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6: 찬바람 부는 아침엔 이현우의 음악 앨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소나 축사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저는 비록 저는 가수지만 개인적으로 축가는 가수를 좋아하는 가수나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불러주는 게 진짜 축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데뷔 초창기 어릴 때 기억해보면 제 주변 친구들은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까지도 너무 저는 사랑스럽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래방에서 준비해서 한번 불러보시는 거 나쁘지 않는데요. 조은정님,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마취해서 입이 얼얼한 상태예요. 무서운 치과 치료를 잘 참아낸 저 칭찬하고 싶네요. 마취 풀리면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뭐 먹을지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저도 치과 가는 거 사실 개인적으로 무서워합니다. 그 소리, 이 진동이 주는 어떤 이 공포감이 있는데 잘 참아내셨고요. 마취 풀리면 다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라탕 추천해드릴게요. 3526님, 폴킴님과 최애나님이 함께한 명곡 물음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 노래 좋죠. 노래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3526님의 신청곡 최애나 물음표 피처링 폴킴 그리고 멜로망스의 부끄럼.

폴킴의 가요광장, 저는 노래하고 라디오도 하는 DJ 폴킴입니다. 0213님께서 폴킴님 DJ가 되셨군요. 폴킴님 노래 엄청 좋아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트롯 가수 지망생이에요. 차 안에서 가족들과 방송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SG워너비의 랄랄라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오, 우리 후배 가수분이시구나. 어서와요. 나중에 우리 무대에서 언젠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기대하고 있을게요. 오늘 3, 4부는 노을의 강균성님과 함께합니다. 어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마음까지 들뜨는 주말입니다. 토요일 지방방향 소요시간 역시 전주보다 더 늘어났는데요. 경부선 부산 쪽 오전 11시 때 최대 정체 시간은 지나갔지만 천안과 옥산 주감 일대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도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4km 구간 사고로 인한 혼잡이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송파에서 서하남까지도 갓길에서 정리 중인 사고의 영향을 받고요. 경기 서부권 송내 일대로는 양방향 이동량도 꾸준합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일직 쪽은 중간지점 1차로에서 또 구리 쪽 강변북로는 마포 대교 부근 2차로가 각각 추돌 사고로 막혀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원효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이 한창인데요. 성수대교부터도 지체 서행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0: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1: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0: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쿨 FM 낮 12시의 새로운 목소리,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둘둘공둘님께서 폴킴님, 저 폴킴님 너무 좋아해서 우리 아들 영어 이름을 폴킴이라고 지었어요. 문제는 우리 아들 성이 박이라

0: 아기 둘 이름이 누누와 니니인가요? 누누와 니니겠죠? 누니누니가 아니겠죠? 우리 누누니니, 누누니니도 삼촌 목소리 듣고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행복한 주말 보냈으면 좋겠어요. 노을의 균성님과 함께하는 토요일 코너가 곧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듣고 함께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0: 저와 함께 명곡 토크, 추억 토크 나눠주실 노래 강균성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0: 아, 또 이렇게 폴킴의 가요광장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폴킴씨 이렇게 DJ로 나서게 된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0: 와, 와, 저랑 텐션이 많이 다른데요.
1: 제가 많이 올려드릴게요.
0: 제가 네. 아직 초짜라가지고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기대서 갈 수도 있거든요.
1: 그러니 이 폴킴 팬분들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뭐랄까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그 바이브와 감성이 있잖아요.
0: 네.
1: 뭔가 어색하기도 하면서 또 뭔가 막 이렇게 뚝딱거리기도 하고 그 얼마나 귀엽게 보이겠어요.

0: 하는 거는 너무 그 겸손을 넘어선 모욕이 아닌가. 팬들을, 목소리를 사랑하는 팬분들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1: 그래서 가끔 있잖아요. 제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이제 소수의 몇몇 팬분들의 아, 얘기를 들으면 네. 아, 그래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듣기 좋은 목소리겠구나라는 아우. 거에 되게 위로를 받아요.
0: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 선배님 왜 이러시는 거지 지금?
1: 아니 진짜로 저는 계속 멤버들한테 항상 고마워요 정말.
0: 아, 네. 저는 선배님 목소리 너무 좋아하고 사실 오늘 오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노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선배님 톤 말하는 톤 들어보니까 아 불가능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1: 왜요?
0: 게 선배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네. 어 왜요? 이렇게 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1: 아 위에서요.
0: 성대가 저보다 훨씬 얇으시고 이렇게 고음에 특화되어 있는 성대를 타고나신 아, 것 같아요.
1: 근데 폴킴 씨는 진짜 그 폴킴만의 그 음색과 그 영역에서 이미 끝을 다 하고 있는 그게 저는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0: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쟤네 둘이 뭐하니 이러실 것도 같은데 그 지우님께서 네. 요즘 폴킴님이 김장훈님 모창 연습
1: 이게 오 연습하고
0: 아,
1: 있어요?
0: 연습이 아니고 네. 그 첫날 어떤 정승환 군이 저를 네. 강제로 시켜가지고 오.

0: 약간 이렇게 막아서 부르는 좀.
1: 김종국 선배님 나와 계십니다.
0: 어머어머어머. 저 종국이 형 앞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했다가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을 뻔했어요.
1: 어, 너무 무서운데요?
0: 진짜로.
1: 진짜 맞았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되는데.
0: 맞으면 한 방에 그냥 죽겠죠.
1: 아, 뭔가 이 노래 들으면 저는 네.

0: 음원도 너무 귀에 쏙쏙 박혀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네. 그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 선배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다 가져가신 건 아닌가.
0: 아
1: 우리 같은 후배에게도 기회를 남겨줬어야 되는데 이제 생일 축하 뭐 생일 축하곡 하면 이 노래가 거의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0: 근데 가끔은 네. 이렇게 신나는 거 말고 네. 감미롭게 듣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폴킴 씨가 하면 되죠.
1: 생일 축하합니다.
0: 아 좋다.
1: 생일 축하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1: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저요.
0: 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1: 네.
0: 균성님 이 코너 좀 썰풀기 좀 어떠세요? 얘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1: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썰이 너무 많이 나온다.
0: 균성님이 만약에 청취자였다면은 네. 어떤 노래에다가 사연을 좀 보내실 것 같으세요?
1: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노래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0: 네. 어떤 노래 좋아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1: 제가 노래방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0: 네.
1: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게 9시간 반을 있었어요.
0: 9시간 반이요?
1: 네, 그때 노래방 그 사장님께서 저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1시간 결제를 하면 네. 저희가 그 계속 그냥 끝날 때쯤에 또 막 몇 시간 넣어주고 몇 시간 넣어주고 그래서 저희가
0: 이제는
1: 예, 이제는 그만해도 돼요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0: 아, 사장님 너무 좋아하셨겠다.
1: 그래서 제가 우리 노을 1집 2집 이럴 때는 우리 정규 앨범 때잖아요.
0: 네.
1: 그때 다 이제 거기에 스페셜 땡스투의 사장님을 넣었죠.
0: 노래방 사장님을요?
1: 네, 노래방 그 명칭까지 해가지고.
0: 와.
1: 최근에 그 사장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꼬꼬마였는데.
0: 아, 연락을 계속 하셨네요.
1: 그 아들 결혼할 때 네. 제가 또 축가를 가서 부르고 왔습니다.
0: 와, 이거 진짜 너무 의리판데요?
1: 그래서 그때 막 노래방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연습생 때 또 막 듣던 어떤 노래들
0: 네.
1: 그런 노래들에 전 사연을 보낼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엄청 들었던.
0: 저는 정말 그 많은 사연을 들었지만 노래방 사장님 아들 결혼식에 축가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1: 아, 진짜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0: 좋습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선배님이 소개해 주시죠.
1: 네. 한준영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2009년에 입대를 했었는데요. 그때 3사 음악 방송을 보며 나 지금 입대하기를 잘했다 생각했었어요. 걸그룹들의 활약이 어마어마했지 말입니다. 부하걸, 소녀시대, 카라, 애프터스쿨, 21, FX, 다비치, 티아라, 포미닛 그리고 아이유까지.
0: 와.
1: 저는 그분들 덕분에 총도 쐈고 눈도 썰고 화생방도 해냈습니다. 저는 특히 카라 요정님들을 사랑했습니다. 미스터 들으며 걸레질하던 그때를 잊지 못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어머, 나 갑자기 미스터까지 좋았는데 미스터 들으며 걸레질해서 눈물이 살짝 날 뻔했어요. 진짜 갑자기 추억이 확 돋네요 진짜.
1: 진짜
0: 입대가 몇 년도신지.
1: 저는 2009년.
0: 딱 이때네요.
1: 딱 이때.
0: 오.
1: 네.
0: 어?
1: 이 친구랑 같은 때 해.
0: 그러면 제가 군대 선배입니다.
1: 우와!
0: 저는 2008년도 4월 입대거든요.
1: 대박. 저를 미룰 때까지 미룬 거예요.
0: 저는 제가 가수를 할 줄 몰랐어요.
1: 오.
0: 그래서 대학교 친구들이 다 대학교 1학년만 하고 바로 군대를 가길래
1: 네.
0: 따라갔어요.
1: 우와.
0: 그냥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줄 알고.
1: 아니, 오히려 잘했는데요?
0: 너무 괜찮죠.
1: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데 군대 갈 때까지도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예요?
0: 저는 가수를 음악이 하고 싶다. 음악 관련된 뭔가에 종사는 하고 싶다. 혹은 미술도 괜찮다.
1: 우와.
0: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집안에 완강한 반대와 태영아 너는 음악에 재능이 없어 라고 부르시면서 저를 설득하셨던 어머니가 또 계셨거든요.
1: 지금은 완전 생각 바뀌셨죠?
0: 아,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1: 그러니까요.
0: 뭐 이러세요.
1: 아, 그럼 몇 년도 때부터 그 가수의 꿈을 키운 거예요?
0: 저는 이제 제가 가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게 네. 2011년도. 네.
1: 진짜, 우와.
0: 근데 이 꿈을 또 가졌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군대에서
1: 네.
0: 노래방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청소하기 직전까지 노래방에.
1: 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네요. 네. 그래도.
0: 그래서 항상 노래 부르고 있으면 선배들이 와서 너 어디 있었냐 했던 기억이 나는데
1: 야.
0: 그럼 선배님의 군 시절 최애곡

0: 이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1: 아, 사실 저는 이제 공익을 나왔기 때문에
0: 네.
1: 군 시절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미흡하고요.
0: 어.
1: 네.
0: 그래도 아니면은 뭐 같이 활동하셨던 같이 있었던 뭐 연예인이라든지
1: 네.
0: 뭐 그 시절에 좋아했던 음악들이 있다면
1: 저는 또 이제 이때 부하걸 친구들이 또 동갑 친구들이 세 명이나 있으니까
0: 아, 또 연예인 친구분들이 많으셨겠구나. 좋겠다.
1: 그래가지고 부하걸 나올 때마다 너무 좋았죠.
0: 아.
1: 네.
0: 2009년이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했어요. 소녀시대의 G 소원을 말해봐.
1: 우와.
0: 그리고 또 투애니원의 I don't care.
1: 네, 와.
0: 또 부하걸의 이러다 미쳤네가 늘어나는 그런 아브라카다브라.
1: 아, 그러자.
0: 야. 그리고 애프터스쿨의 디바, 또 FX의 라차타, 포미닛의 하디슈.
1: 오.
0: 이때가 그 제가 좋아했던 모든 분들이 활동을 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1: 장난 아니네요, 진짜.
0: 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1등한 노래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1: 그럴 수도 그렇기도 하고 이 아니 이 노래들이 다 서로 1등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이렇게 다 나오면
0: 경쟁이 너무 치열했을 것 같아요.
1: 너무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0: 이때 데뷔 안 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1: 이야, 이때는 진짜 그냥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데
0: 이 시기에 발라드로 1등하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 상상하기 어렵죠.
0: 네. 어 근데 선배님은 또 1등을 하셨으니까
1: 2011년에
0: 11년에
1: 그리워 그리워로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었죠.
0: 아, 11년 동가요?
1: 네.
0: 어...
1: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지나갔을 때
0: 네.
1: 빈집 털이 막 이런 거
0: 이 모든 게 또 시기가 적절히 맞아야
1: 아,
0: 되기
1: 그러니까
0: 때문에
1: 말이에요.
0: 아, 좋습니다. 노래 이어서 들어볼게요. 카라의 미스터.

0: 카라의 미스터 듣고 왔습니다. 오늘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1: 저요.
0: 아주
2: 재밌네.
0: 좀 이제 적응이 돼가고 있습니다.
2: 재밌어요.
0: 오늘의 마지막 사연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0: 2014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강호동의 천생연분을 보다가 흰 셔츠에 블랙 니트 입고 이중기 머리를 한 강균성이라는 사람을 보고 완전 반했어요. 그때 오빠가 댄스 신고식에서 JYP 스타일의 웨이브를 보여줬어요.
1: 아 맞아.
0: 그때 깔린 자막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상하체 완벽 조화 웨이브. 웨이브 미녀 려원도 감탄. 웨이브 청년 강균성. 근데 저는 오빠가 랩을 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오. 데뷔 앨범 중에 2년이라는 노래에서

0: 지금 그리워하는 균성님의 애절한 댄스 여기 보시면
1: 네.
0: 와 지금 화질부터 지금 장난 아니에요.
2: 네. 아우
0: 뽑아. 아 진짜 추억 돋는다. 어?
2: 어머 어머. 이것도 뭐예요?
0: 지금 선배님의 그 당시 머리 스타일이 나왔는데
2: 아,
0: 이때 진짜 유행하던 머리 스타일이에요. 이 약간 제 기억에 좀 나 좀 좀 잘 나간다 나 옷 좀 입는다 하시는 남성분들은 머리 스타일 다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2: 구렛나루를 길러서
0: 네.
2: 구렛나루가 머리의 한 부분이 되겠군. 그래서 이 턱선까지 내려서
0: 네.
2: 머리를 가름하게 이 얼굴에 얼굴을 가름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준.
0: 아 갸름하게. 네, 아 이미 네. 갸름하신데 뭘 또 얼마나 갸름해지시려고.
2: 저 때가 또 생각이 나는데 아 이 랩은요 네. 저희 노을 노래를 통틀어서 이 곡 한 곡에만 랩이 있어요.
0: 오.
2: 전 랩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노을 멤버 마지막 멤버로 합류하다 보니까
0: 네.
2: 이미 나와 있는 곡들이 있었고 인연이라는 이 노래는 네. 이미 멤버들이 다 파트도 다 나누고 있었어요.
0: 아~
2: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멤버로 합류하게 되니까
0: 네.
2: 파트 분배를 하다 보니까 랩을 하게 된 거예요.
0: 네.
2: 그래서 랩을 하는데 진영 형이 이거 진영 형이 짜준 랩이잖아요.
0: 아, 너무 그냥 누가 자,

0: 갔던 것 같아요.
1: 오.
0: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1: 아, 이미 배우고 가셨구나.
0: 그래서 그 회사에서 SM 스타일로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사실 천생연무에서 이렇게 쳤었던 춤은 네. 오히려 SM 스타일에 더 가까운 그런 개인기들이었어요. 네.
1: 저는 사실은 가끔씩 이렇게 너튜브에서 뭐 네. SM 스타일, JYP 스타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춤을 못 추는 저로서는 사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뭐가 그렇게 다르지? 하거든요.
0: 네.
1: 뭐 어떻게 다른 거죠?
0: 저도 이제 춤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SM 같은 경우는 좀 각이 많이 살아있고 팍팍 막 이렇게 팝핑 같은 거 많이 하고 웨이브도 많이 하고
1: 네.
0: 물론 요즘 후배들은 굉장히 또 그루브가 많지만 제 때를 생각해보면
1: 네.
0: 칼군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아, 칼군무.
0: 아, 이렇게 팝핑하고
1: 네.
0: 근데 이제 JYP는 막 이렇게 막
1: 아, 좀 더 그런 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0: 땅땅 약간 좀 이렇게 뒷박 타고 이런 게 좀 많았죠.
1: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도 훨씬 JYP 쪽이 많았던 것
0: 많았죠.
1: 같아요.
0: 많았죠. SM은 막 바나 막 이렇게 막
1: 아, 우리 거기까지 가
0: 네, 막 그렇게 막 각이 막 있잖아요. 근데 진영 형은 항상 예, 그루브를 되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루브.
0: 네.
1: 그럼 혹시 녹음하시면서 네. 들어보면 녹음할 때 막 힘들었다 막 이런 사연들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또 기억나시는 어떤 녹음의 순간들이 있었는지.
0: 저는 이때부터 그랬던 게 뭐냐면 저는 디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되게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1: 오.
0: 왜냐면 제 목소리가 정확하게 나는 어떤 톤인지라는 게 계속 정립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집 때 제가 녹음한 걸 들어보면 굉장히 진영이 형스러워요.
1: 아.
0: 그냥 다른 멤버 3명은 그 안에서도 자기 게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저만 너무 진영이 형스러운 거예요.
1: 오.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멤버 나는 널 사랑하는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걸
1: 네.
0: 저만 나는 널 사랑하는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녹음이.
1: 근데 약간 JYP 분들은 진정이야. 거의 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가지고 다 재녹음하고 싶어요 지금. 1집 때 했었던 노래들을.
1: 저희에게는 또 네. 그게 추억이기 때문에 네. 살려주세요.
0: 그러니까 오랜만에 들으면 되게 웃겨요. 막 웃으면서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진영이 형 앞에서
1: 네.
0: 그 아무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1절에
1: 네.
0: 하도 진영이 형이 자기 스타일대로 저한테 시키니까 제가 아예 그냥 모창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있을 연등회 행사 준비 관계로 서울시내 도심 안쪽 전면 통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종로 흥인지문에서 종로 5가 구간 양방향 전차로가 막혀 있고요. 율곡로 청계 6가에서 흥인지문 방면 1, 2차로 역시 행사 준비 관계로 좌회전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1시부터 물레역에서 영등포구청 앞 교차로를 지나 당산역 쪽으로 집회와 행진이 오후 6시까지

0: 원효대교부근 1차로는 작업으로 더 가서도 월드컵 대교부근 1차로에서도 녹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인터넷 라디오 공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6: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7: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15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사실 저 가비에게 굉장히 빡셌다라고 할 수 있는 한 주였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 도전해보는 분야죠. DJ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만났던 주라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 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였는데 아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났네요. 저는 보통 이렇게 좀 아 힘들다 일이 많았다 하는 주말에는 정말 푹 쉬거든요. 여러분 저 되게 텐션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집에서 정말 어마무지하게 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막 클럽도 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놀랍도록 침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나갈 때는요, 저희 강아지 포니 산책 시켜야 하니까 포니가 저를 되게 이렇게 예쁜 눈망울로 바라봐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지 정말 계속 누워 있거든요. 그리고 좀 맛있는 거 먹다가 그리고 또 좀 재밌는 거 보다가 하다 보면은 그냥 하루가 싹 지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은 나 괜찮은 거 맞나 하는 그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지금 누워있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괜찮다 그럴 때도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말이니까요 언플러그 하시고 충분히 쉬세요. 아시겠죠? 네, 토요일 가비의 슈퍼 라디오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1, 2부에선 우리 뮤직 매니저 함께 할 거예요. 제가 매주 한 곡씩 선곡을 해서 슈퍼 라디오 SNS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 곡을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너무 재밌겠죠?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3, 4부엔 선극 선곡하다 긁혔쥬?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가수 범진 씨 그리고 윤마치 씨가 선곡 대결을 펼쳐주실 건데요. 난해한 사연이어도 선곡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편하게 그냥 생각나는 거 또 재밌는 거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 그 사연에 꼭 맞는 맞춤 선곡을 두 분이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슈퍼라디오 토요일은 좋은 음악, 신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놓을 때 거니까요. 편히 쉬면서 함께해 주세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참여는

네, 다이아나 로스의 더 보스. 제가 선곡한 노래였는데요. 어떠세요? 약간 이 벅참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이 디스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아나 로스 더 보스에 이어서 또 첫 번째 노래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희 SNS에 재밌는 분이 와주셨어요. Feel Like Bill이라고 아주 재미난 분이신데요. 승원님, 저랑 같이 제스비에 이제 쓰를 맡고 계신 분인데요. 저는 언어유희적인 라인 맞추기로 구구단의 더 부츠 신청합니다. 이유는 크게 없고 사연도 크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당돌하고 아주 심플하게 저는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2부가 시작했습니다. 뮤직 매니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어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지금 당장 소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 실망하지 말고 저기 일요일 코너 중에 미련한 사연 속에 다시 우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우리 뮤직 매니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노래 들어볼게요. WIN님이 있지의 워너비 추천해 주셨는데요. 보스의 뜻이 팀장, 대장. 보통 이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워너비라는 노래 또한 내 삶은 내가 정해! 라 하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가비스러운 곡이라 선택했어요. 가비님, 라디오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저희가 열심히 청취하고 뒤 봐드릴게요. 크크. 아, 너무 감동이야. 어떡해. 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아, 그리고 저도 있지 워너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살짝 약간 기운 없을 때 워너비 들으면 진짜 기분 좋아지거든요. 어깨춤 이렇게 추게 되면서.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하고 싶은 거 다 할게요. 네, 그 다음으로 선유스풀님이 가비언니 뉴 DJ 되신 거 축하드려요. 제 선곡은 더 놀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인데요 내적 댄스 추게 만드는 곡이랍니다. 게다가 이 곡은 드라마 여신강림의 OST로 리메이크 된 적도 있어요. 일단 들어보면

선미의 주인공 아이브의 애티튜드 듣고 왔습니다. 아, 저는 계속 여기서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춤추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혼자 추고 있다면 외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부스에서 계속 같이 추고 있어요. 다음 뮤직 매니저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 제로 제로
4: 위 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 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 제로
1: 예예

1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첫 선보인 뮤직 매니저. 이제 꼬리 물기 그만. 끝났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선곡해준 노래를 들으니까 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두아리파 트레이닝 시즌은 아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큼 또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우리 이제 토요일마다 이 시간 함께 하니까요.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엔 어떤 노래에 꼬리를 물까 궁금하시다면 가비의 슈퍼 라디오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꼭 확인해 주세요. 제가 선곡한 노래 뒤에 계속 꼬리를 물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풀고 가실게요. 퀴즈 매니저! 이번 주에 가비의 슈퍼 라디오에 저 가비를 응원하러 온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화요일에 킹키 씨와 온 이분은요. 10주년 기념으로 뭉친 IOI 멤버입니다. 중학교 시절 저랑 같은 댄스 학원에서 만난 이분. 벌써 12시 롤러코스터 등의 히트곡을 부른 이분은 누구일까요? 1번 청아, 2번 전소미, 3번 김세정, 4번 최유정, 5번 강민아. 네, 여러분 객관식이에요. 아시잖아요. IOI 멤버 중에 저랑 아주 친한 분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아시죠? 네, 벌써 12시. 아시잖아요. 롤러코스터 아시죠? 네, 요거 불렀고요. IOI

0: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나들이 차량들이 많고요. 정체 속에 사고 등 돌발 구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수산시장까지 정체입니다. 수산시장 4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양화대교 부근 4차로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이후에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연희에서 정릉까지 막힙니다. 다시 사근에서 성동분기점까지는 많이 밀리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종원분기점에서 신내까지 정체고 20분 이상 필요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나 올렛.
6: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눠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7: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8: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7: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9: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3부 시작됐어요. 방금 들은 노래는 CNBLUE의 이렇게 예뻤나? 였습니다. 제가 아까 뮤직 매니저에서 퀴즈 내드렸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 가비 앤 프렌즈에 나왔고요. 저의 찐친입니다. 벌써 12시 롤러코스터를 부른 IOI 출신 가수는 누군지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너무 쉬웠죠 여러분? 정답은 1번 청하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20분 추첨해서 슈퍼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닉네임이나 휴대전화 번호 확인하시고 내 닉네임이나 휴대전화 번호가 있다 하시면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선물 받으실 정보 꼭꼭 남겨주세요. 잠시 후엔 선글 선곡하다 긁혔쥬? 가수 범진씨 그리고 윤마치씨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범진씨, 윤마치씨랑 함께 올게요.

0: 걸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사다
1: 긁혔쥬
0: 산글 아 저희가 지금 첫 시간이라서 안 맞는데요.
2: 네. 네. 아니 첫 단추 우리가 잘 네. 깨줘야 되는데.
0: 아 괜찮아요. 아,
1: 원래 첫 단추는 좀 잘 안 맞는 건데.
2: 아 그런가요?
0: 네, 재밌어요. 네. 오로지 선곡으로만 서로를 긁어보는 시간 선극. 선곡으로 서로를 열심히 긁어줄 두 분 모셨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범진 씨 그리고 윤마치 씨. 예. 아니 저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범진 씨 먼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1억부의 남자 범진입니다.
2: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그냥 윤마치입니다.
1: 그냥 윤마치라뇨. 벌써 그렇게 가버리기.
2: 충실해야지. 아, 성극.
1: 네. 아, 네.
0: 아니 두 분이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셨던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맞습니다. 얘기해보니까. 네네. 어떻게 알고 계시는 사이예요?
1: 뭐 지원 사업에서도 좀 받고 페스티벌에서도 좀 보고 맞아요. 행사에서도 보고 식품 코너에서도 좀 보고
0: 식품 코너요?
1: 네, 뭐 등등 많이
0: 어떤 식품 코너
1: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0: 많이 봤구나. 좀 네. 그럼 친하세요?
1: 네, 팬이에요, 제가.
0: 아, 이거 친하네. 이거 긁는다. 아,
1: 팬이에요.
0: 아,
1: 팬이에요.
0: 잠깐 마치 지금 긁혔어요.
1: 마치 긁힌 것 같은 표정을.
2: 아, 제라면 안 되죠. 우리 범진 씨가 네. 뒤에서 굉장히 얌전하게 아, 뭐 오늘 걱정된다면서.
0: 걱정된다.
2: 아주 내숭을 떨었는데 아니구나.
1: 아니.
0: 아니 잠깐만 여기 지금 되죠. 대본에는 네. 별로 안 친한 두 분을 모시고 이런 코너 하기 죄송하다라고 써 있는데 너무 친해 보여서 네. 너무 잘 긁힐 것 같아요.
2: 네.
0: 그렇죠. 서로의 약간 긁힌 포인트 알고 있는 거 있나요?
2: 그러니까 네. 긁힌 포인트를 아 제가 아 네. 아이고 범진 씨가
0: 네, 범진 씨가
1: 그렇게
0: 네.
1: 제재거리시죠? 네. 재지 마세요. 네, 그냥 범진 씨라고.
0: 네, 범진 씨가 네. 이제 굉장히 약간 두뇌가 명석하신 것 같더라고요.
2: 네,
0: 치시는 드립이나
2: 아, 그렇죠.
0: 받아치시는 그 폼이
2: 그쵸.
0: 상당하세요.
2: 네. 제가 원래 그 긴장을 안 하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긴장이 빡 되네요.
0: 너무 아. 네, 너무 긁히면 안 되니까 네, 약간 네. 긴장되는 게 있을 수 있단
1: 네.
0: 말이죠.
1: 네, 자중하겠습니다.
0: 아. 근데 윤마치 씨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범진 씨가 97년생 2월이시고
1: 네.
0: 마치 씨가 96년생 3월이에요. 네. 어때? 그럼 이거 누나잖아요.
1: 누나죠.
2: 네, 엄마죠.
1: 엄마죠.
0: 엄마.
1: 근데 저는 엄마라 부르고 싶어요. 용돈도 다 쓰고 싶어요.

0: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긁을 생각이 없었어요.
1: 네. 처음부터 지금 계속 긁히고 있는데, 네. 아 그럼 연예계 데뷔 날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연예계에서는 네네네. 어떻게 되세요, 두 분 다?
0: 저는 네. 데뷔는 2019년 5월 25일입니다.
1: 오케이, 마치 씨는
2: 2019년 8월 14일.
1: 어? 늦었네요. 세 달이. 엄마가 늦었다 데뷔가.
2: 잠깐만요. 네. 그래서 짚고 네네. 넘어가야 될 게. 네네네. 우리 범진 씨가 네. 그 빠른을 하세요.
1: 네네네. 빠른을.
2: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을 굉장히 짧게 하시거든요.
0: 아~ 그럼 길게 하겠습니다, 누나. 아니, 네, 길게 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또 길게 하죠.
1: 어, 쉽지 않은데요. 나 네. 이거 물어봐도 되나?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저 INFJ입니다.
1: INFJ. 오케이, 마치 이마치는
2: ENFP입니다.
1: ENFP. 아~ 오케이. INFJ.

0: 할머님이 계시다고.
1: 네, 뭐 할머니 같은 경우죠. 거의 할머니 정도의 대선배님이시죠. 네.
2: 누나까지 긁으면 네. 어떻게 해요?
1: 아, 저 누나도 많이 긁어가지고. 네. 가수 진주라고 예전에 네. 이제 낭근찬아를 불렀던 네 진주 씨가 있습니다.
0: 진짜로?
1: 네.
0: 부럽다.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 이렇게
1: 아니요.
2: 그래서 그렇구나. 네.
0: 아 그러면 진주 씨가 데뷔한 해에 범진 씨가 태어났다고
1: 네, 그래 낭근찬아 응애입니다.
0: 낭근찬아 응애.
1: 네, 낭근찬아 응애. 낭근찬아 응애로 태어났습니다.
0: 아, 역시 약간 뮤지션 집안이네요.
1: 네네.
0: 누나가 네 분이나 계세요?
1: 네, 누나가 네 명 있고요. 아. 누나가 있다 보니까 누나들을 네. 좋아해요.
0: 네. 아,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편하구나.
1: 네, 편해요. 누나들 편합니다.
0: 아, 맞아요. 이제 동생 남자 동생들은 이제 좀 편하게 다가와줘야지 누나들이 편한 게 있거든요. 근데 마치 씨는 편한데 적당해. 약간 이런 눈빛으로.
1: 마치 유마치
0: 씨는 아, 네, 그렇구나. 아, 되게 새로운 또 정보예요.
1: 네.
0: 그러면 마지막으로 싱어송라이터들에게 가장 중요한 저작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범진 씨의 히트곡 인사는 조회수 와. 1억 뷰를 돌파했다고.
1: 네. 오.
2: 와, 부럽다.
0: 와, 대박이다.
1: 아, 저는 오히려 마치마치 윤마치 씨가 좀 더 네. 부러워요.
0: 어떤 점이? 아, 마치 씨는 네. 트와이스의 적대척을 작곡했다고. 잠깐만. 턱대척을 작곡을 했어요?
1: 그쵸, 그쵸, 그쵸.
0: 그거 저희가 안무했어요.
2: 알고 있죠. 에이. 그 리액션도 봤어요.
0: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또 인연이 되네요.
2: 저는 사실 그때 진짜 어떻게든 친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벼보고 싶은 거예요. 같은 뭔가 작품을 했다.
1: 가비스와
2: 이제서야.
1: 이제서야.
2: 이게 발매된 지
1: 조금
0: 아, 그랬구나.
1: 와, 조금 늦게 친해지셨네요.
0: 아 그러니까 마치 씨랑은 저희가 네. 그 제스비 활동하면서
2: 맞아요.
0: 저희 녹음도 받아주시고 되게 네. 저희의 어떤 선생님이신데 몰랐어. 우리가 또 동료인지도 몰랐다.
1: 다 위에네요. 선생님, 그렇죠. 누나, 엄마.
0: 마치는 그게 어울려요.
1: 네.
2: 자꾸.
1: 아, 네,
0: 잠깐만. 아, 네, 네. 엄마는 아닌데
1: 살짝 긁으신 것 같아요.
0: 아니야.
1: 중지자님.
0: 난 선생님. 아, 선생님. 뭐 언니 이런 네, 거.
2: 네, 가디. 요즘 민감해요
1: 네,
2: 제가.
1: 네, 가디.
0: 아 잠깐만 그러면은 자 조회수 1억 뷰의 인사랑 트와이스의 톡대톡 이 누구의 승이에요 솔직히?
1: 아 저는 솔직히 네. 좀 트와이스가 부럽긴 해요 저는. 아~ 상대적인 것 같아요 부러운 거는.
2: 그쵸.
1: 네 뭔가 아이돌을 많이 이제 마치 유마치 씨가 작곡도 하고
0: 또 이게 선을 넘지 않는 동생이 가져야 네. 될 자세예요. 아~ 이거는 누나가 이겼죠 라고 얘기해주는
1: 네,
0: 그런 자세를 가진 범진 씨. 오케이 좋아요.
2: 그래 동생아.
1: 네 누나가 이기십시오. 다음에 커피 좀 부탁드립니다.
2: 아이고 그래 오케이, 그럼 네.
0: 저희가 지금 충분히 긁히고 있는 것 같고 긁고 있는 것 같거든요.
1: 네.
0: 바로 그럼 코너 시작해 볼게요. 선곡하다 긁혔쥬 줄여서 산긁. 이 코너는 제목 그대로예요. 청취자분들의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두 분이 선곡해 주실 건데요. 본인의 선곡이 이 사연과 더 찰떡이다 하면서 서로를 긁고 긁혀주시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1: 아...
0: 저희 대결의 승패는 슈퍼레디오 선곡권을 가지고 있는 PD님이 결정해 주실 거고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범진 혹은 윤마치 써서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마치씨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이긴 사람 맞춰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화장품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0: 오케이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선극 시작해볼게요. 윤마치의 Love is a Magic.

0: 노래 듣고 오셨고요. 가비의 Super Radio 선곡하다 긁혔쥬. 줄여서 산글. 싱어송라이터 범진 그리고 윤마치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곡이 필요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1: 네. 2912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릴스가 유행이라 호주 시드니 여행 갔을 때 춤추는 영상을 찍었어요. 저는 파워 E인데 남편은 완전 I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부끄러웠을 텐데도 제가 하자고 할 때마다 묵묵히 같이 춤춰줬어요. 여행 다녀와서 우연히 남편 일기를 봤는데 매일 춤추자고 해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해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2: 사랑이다 사랑.
1: 그걸 보고 괜히 마음이 찡해졌어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준 거구나 싶어서요. 지금은 남편이랑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 가는 길인데 또 예쁜 추억 만들어 오고 싶어요.
0: 아, 아 귀엽다. 네.
2: 멋있다 멋있다. 이게 찐 테토남 아닌가 싶어요.
0: 와
2: 이런
0: 진짜
2: 게.
0: 행동으로 네. 보여주는 사람. 네네. 혹시 진짜? 범진 씨는 할 수 있어요?
2: 저는 뭐 다 하죠.
0: 진짜로?
2: 네 저는 이런 사랑이라면 저도 할 것 같아요.
0: 오.
2: 네 저도 아...
0: 네, 네. 같이 찍을 수 있어요? 같이 춤춰줄 수 있어요?
2: 저 진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 근데 뭐 찍죠.
0: 찍으면 네. 찍는다.
2: 제가 PD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구도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요.
0: 아, 사랑하면 그렇게 또 할 수 네, 있죠.
2: 네. 마치 씨는?
1: 마치 씨는 찍을 수 있냐고요? 네. 저는 제가 찍자고 할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신도 2니까요. 아,
1: 그럼요.
0: 가능하죠.
1: 저는 어디서나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0: 아. 춤을 좋아하실 것 같아. 그리고
1: 저 너무 좋아하죠.
0: 그쵸.
1: 저 톡대톡 안무를 제가 또.
0: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보여주시더라고. 아. 바로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면 이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 어떤 걸 가져오셨죠?
2: 저는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를 네. 선곡해왔습니다.
0: 왜요?
2: 바보 같은 사랑이 진정한 네. 사랑 아닐까.
0: 아, 바보 같은
2: 내려놓을 사랑. 수 있어야 사랑이 아닐까. 네, 배려가 있어야 사랑이 아닐까 해서 저는 사랑의 바보를 택했습니다.
0: 춤추는 게 바보 같다.
2: 아니요, 바다의 보배. 바다의 보배. 가디 씨.
0: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오케이.
2: 네, 사랑하면 조금 내려놓게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요.
2: 저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0: 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네네네. 진짜 사랑이다.
2: 네, 그쵸,
0: 오케이.
2: 그쵸.
0: 그럼 마치 씨는 어떠세요?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1: 저는 조금 확 다른 노래예요.
0: 확 다른 노래?
1: 네, 아일릿 님들의 It's Me.
2: 아, oh! ah, It's Me.
1: Oh! Who's your voice?
0: Let's go.
2: 아, 노래까지 부르는 게 있어요?
0: 노래까지 안 들어오면 저 들어간다.
1: 그쵸. 아, 약간 아, 네. 남편의 최애가 누구냐? 나다.
0: 좋다.
1: 그쵸.
0: 오 좋다.
1: 이게 야 이게 아이, 범진 씨.
2: 저기요.
1: 이것이
0: 마치 경고예요.
1: 꿈보다 해몽이야 있기 때문에.
2: 네네네.

0: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봅니다!

0: 배경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 감동.
1: 중의적인 표현인가요?
0: 그럼요. 아, 첫 눈.
2: 첫 눈.
0: 첫 눈처럼 주인을 만나러 가겠다.
2: 아, 오 마이 갓. I love it. Oh my god. 어, 그래 뭐, 안경 맞추러 가니까.
0: 그럼요.
1: 네, 좋네요.
0: 발상의 전환.
1: 아, 좀 직설적으로. 근데 좀 너무 돌아가셨어요.
2: 어, 예술적으로 표현하셨죠.
1: 너무, 네, 네, 뭐 이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셨네.
2: 저도 첫눈처럼 할 때, 어, 첫눈처럼 했는데 한번 들으면 아 이런. 아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마치 윤마치가.
1: 네, 마치 윤마치 씨가.
0: 춤을 같이 춰주면서 이제 성공을. 그러니까 첫 눈처럼.
2: 아, 네. 안무가 있어야 되는군요.
0: 안무가 있어야 돼.
2: 안경 안무.
0: 네.
2: 첫 눈처럼 너에게 하겠다.
0: 바로 이해가잖아요.
1: 근데 이 첫 눈이 그 첫 눈 아닌가요?
0: 그렇게 편협적으로.
1: 아, 네네네.
0: 계속 생각하세요.

0: 이렇게 지금 동점인 상황인데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다음 사연 뭔가요?
1: 다음 사연 1383님의 사연입니다. 새벽 6시에 기상해서 헬스장 갔다가 7시 30분에 집에 와서 아침밥 만들어 먹고 와우. 8시부터 8시 반까지 독서하기로 선언했는데요.
0: 네?
1: 눈 떠보니까 12시네요. 스스로 자책하고 나니까 3시예요.
0: Yeah.
1: 제 인생에 갓생은 없는 걸까요? 에휴, 그냥 오늘 하루만 살아야겠어요.
0: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노래 선곡하기가. 이거 어떻게 선곡하셨는지 너무 기대되는데 네. 이번에는 또 범진 씨 먼저 네. 알려주세요.
2: 저는 이문세 선배님의 네. 이 세상

0: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우리가 원하는 대로.

0: 좀 지금 약간 굉장히 직설적으로 갔는데 네네. 제 마음을 사로잡긴 했거든요. 아, 사실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PD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마치 한번 가볼래요?
1: 그 여러분 네 무엇이 보약입니까? 웃음이 보약이에요.
0: 웃음이 보약이죠.
1: 저는
2: 아니요 그냥 옷딱 먹으면 옷딱 같은 게 보약이에요. 실제로는 옷딱 먹으면서 피. 웃으면 되죠.
0: 가시오 커피 같은 게 보약이긴 하죠. 네, 네.
1: 조용히, 네. 조용히 하세요.
2: 네, 네 알겠습니다.
1: 웃음이 보약입니다. 웃음이 보약이라서 네. 저는 약간 그 웃음을 욕심을 내봤어요. 저는 아 근데 잘 선택한 것 같은 게 코르티스 네. 좋아하신다고 제가 방금 들었잖아요.
2: 아
1: 네. 저는 이제 또 이제 엑소의 네. 네네. 네, 코르티스 좋아했으면 엑소도 좋아했거든요.
0: 그렇지. 네네네.
1: 그럼 엑소의 코코밥.
2: 아 코코밥.
0: 코코밥 오케이. 코코밥.
2: 근데 오, 코코밥 들으셨을 때 피디님이
1: 아니 잠깐만 이유를 들으셔야죠.
0: 네네네. 이유 들어야지. 이유 네. 들어야지.
1: 속단하지 마시고요.
0: 어, 오케이.
1: 자 어머 또 웃음이 보약이고 또 밥이 보약이잖아요. 네네네.
0: 밥이 보약이지.
1: 웃음도 주고
0: 네
1: 이제 코코에 밥도 줘야겠다.
0: 밥도 아~ 줘야겠다.
1: 코 감기잖아요.
0: 아, 코 감기라서 아,
1: 코코밥.
2: 아 제가 아는
1: 아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2: 네.
0: 아 코 그래서 코코밥이에요? 네.
2: 제가 아는 반려동물 코, 이름이 코코예요. 코코밥.
1: 아무 말 금지 좀 내려주세요.
2: 아 진짜.
0: 잠깐만 우리 윤마치 씨한테 사연 제대로 간 거 맞는지 궁금해요.
2: 네네네 마치 씨가 좀 이렇게 투머치 하시네요.
1: 솔직히 피식하시지
2: 않을까요? 투머치 마치네요.
1: 내가 아픈데.
2: 투머치님.
0: 아, 네. 아 오히려 그래서 빨리 생각났구나. 네. 그냥 코니까. 네. 코코밥.
1: 코에 밥 주자.
0: 어.
1: 밥도 열심히 드셔야 코 감기가 빨리 낫잖아요.
0: 오케이.
2: 아,
0: 그러면
2: 근데 코 직관적이네요.
1: 그렇죠.
2: 근데 저는 마치 씨가 부러워요.
0: 어떤
2: 별명이 두 개나 생겼어요. 마치 윤마치 투마치.
0: 투마치.
2: 투마치 좀 좋네요.
0: 지금 약간 투마치하다는 느끼시는 거예요?
2: 아, 살짝. 네. 레오빅.
0: 투마치하게 단순하다 생각하시나 보다 지금.
1: 동생아.
2: 네네 형님.
1: 동생아.
2: 네.
1: 우리 동생이 오늘 근데, 아주 깝죽깝죽대네요.
2: 근데 여자애들의
0: 네.
2: 노래가 피디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 하겠습니다.
0: 근데 이게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이번 주에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기는
1: 어머,
0: 해요.
1: 겹쳐버려.
0: 깔깔깔. 깔깔깔.
2: 그건 그거고요.
0: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2: 겹치는 건 딱 질색이니까.
0: 피디님의 선택 노래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나와.

0: 아 웃기다. 아,
1: 감사합니다.
0: 네, 피디님의 선곡은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1: 네, 감사합니다.
0: 였어요. 네, 저희 피디님 이유가 되게 저는 또 네네. 이해가 가거든요. 마치의 선곡 까만 안경이랑 뭐가 달라?
2: 차원이 다르죠. 피디님 무슨 소리 하시는
1: 진짜
2: 거예요?
1: 진짜 똑같아요.
2: 네. 아, 이거는 고차원 개그예요.
1: 네, 아닙니다.
0: 아, 공평하다고 전 생각해요. 피디님 지금 이 어떤 이유가 까만 안경이랑 다를 게 없어서.
1: 근데 저...

뜻 프롬오름에서 퓨어탭 고체 치약,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 선물 마구마구 쏠 테니까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It's for you. 2시엔 가비가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 수산시장 진출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노들로 양화대교부터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정체가 극심합니다.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철교에서 한강대교 그리고 다시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연등회 행사 준비로 도심 교통통제 이뤄지는 길이 있습니다. 종로 종로 일가에서 흥인 지문 사이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4: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여기는 미스터 라디오 891번지 891번지 주말 꽉 막히는 도로 위에서도 이곳 미라월드로 향하는 길은 교통체증 노노. 여러분을 위한 파란불 신호는 항시대기. 막힘없이 쭉쭉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세요.
0: 네, 말씀드리는 순간 미라클 장기현님께서 입장하고 계신데요.
1: 네,
0: 매일 듣고 있어요. 미라는 정말 아무 말 대잔치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하진 않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하지만 그 사이에서 윤정수 남창이 두 남자의 노케미 유잼을 찾아주는 우리 미라클들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신나게 토크토크를 하다가 아무 말 대잔치 계속된다 싶으면 우리 조피핑이 슬며시 이거

0: 경종을 울려라. 2번 크락션을 울려라. 3번 골든벨을 울려라.
1: 정답 맞춰주세요. 문자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선물은 에너지바고요. 20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에게 에너지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저희 아무말 대잔치도 일단 여러분의 사연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시죠? 토요일 오후 여러분의 주말 소식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미라클들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1: 박소영, 이종대, 전수정, 2003, 1734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자, 우리는 광고 살짝 듣고요. 미라철도 891 퀴즈로 돌아옵니다.
1: 쇼리실라!

0: 1, 2분의 오. 1만 맞춰도 네. 75점 확보.
1: 확보.
0: 거기에서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오. 85점 확보.
1: 네. 네. 그래요. 많이 확보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3122님께 소세지 빵 보내드립니다. 7115님, 원래 미라 단골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일이 좀 있어서 마음 정리를 하느라 그동안 좀 뜸했어요. 새싹의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출석해 볼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정리는 잘 되셨을까요? 우리 참 미라 열차 타고 어디 좀 멀리 좀 떠났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래서 바람에 쐬고 바람 쐬고 싹 다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항상 저희는 다시 돌아온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거 아시죠?
0: 네.
1: 네, 우리 7115님 저희는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들어와 주시죠.

0: 딸이랑 처음으로 빙상장을 가봤는데요. 아유 그렇게 추울 줄 몰랐습니다. 추워서 못 놀고 금방 돌아온 게 영 아쉽네요라고 하셨습니다.
1: 아이 참 무슨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그 당연히 얼음이 얼려 있는 얼음판이 한겨울인데 거기는 엄청나게 든든하게 입고 가시지 또 야들야들하게 또 봄옷 입고 가신 거 아니에요?
0: 아이고, 참나.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럭키 비키님 그래도 또 가봤으니까 또 다음에 또 가면 또 준비 잘해서 갈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항상 럭키 비키 정신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소세지 빵 보내드릴게요.
2: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퀴즈에게 정치합니다. 자 미라클의 사연 속에 퀴즈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 듣고 정답 맞춰주십시오.
0: 자 미라클 3195님의 사연입니다. 제 인생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하나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드디어 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너무 기쁩니다. 자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한 미라클의 사연이었는데요. 미라클 3195님이 하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윤정수 씨께서 힌트를 주시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혈액을 기증하는 일입니다. 오호. 혈액을 기증하는 일. 더 답을 드려야 할까요?
0: 그래도 힌트를 주십시오.
1: 기증받

0: 자, 미라클 또 파괴 퀴즈 두 번째 퀴즈 정답. 미라클 3195님이 이루신 버킷리스트. 잘했어요. 정답은 2번 헌혈이었습니다.
1: 네.
0: 자, 퀴즈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곡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자, 미라클 중에서도 헌혈하고 왔다는 사연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것들은 널리 알려지고 널리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라디오의 순기능.
1: 네, 따뜻한 미라클들에게 박수 보내드립니다. 4144님, 갑자기 동태전이 먹고 싶어서 재료를 사왔어요. 기름진 거 줄이기로 했는데 괜히 사왔나 잠깐 후회도 했지만 일단 오늘은 맛있게 먹어볼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그래야죠.
1: 그래요. 일단 오늘은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소세지 빵 보내드릴게요.
2: 자, 미라철도 8910 여러분의 사연을 싣고 달리는 열차 운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승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체내 최고의 행운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0: 아이고 깔끔해 좋았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내가 홀인원을 했지? 아 참 좋다 좋아. 아야 진짜 끝내준다. 와우
1: 감사합니다 부장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장님 충성
0: 충성 창이 창이 내 창이
1: 네
0: 이리 보아도 내 창이 저리 보아도 남 창이 그래 아이가 내 동생.
1: 예? 동생이요? 제가요?
0: 알아봐. 네. 그리고 있잖아 야 둘이서 형이나 불러. 15살밖에 차이한다는데 뭐 부장님 부장님 야 어차피 뭐 다 회사 밑에서 사는 사람끼리 거리감 느껴지게 형 불러봐 형 해봐.
1: 아니 그래도 회사인데
0: 엄마 해봐.
1: 아니 그래도 아무리 제가 어떻게 감히.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막 하라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하라는 거지. 지난번에도 회식할 때 우리 호영호 자기로 했잖아. 고기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 시컷 부르고 화장실에서 나란히 어? 취하면서 기억 안 나니?
1: 예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0: 왜 불러봐 형 이렇게 형 해봐 형.
1: 형님
0: 잘했다 듣기 좋은데. 그래 히야 좋다. 히야 히야 대구에서는 형님한테 히야 그런다 알아? 창 히야 히야. 아 그래 우리 형 동생이다. 에?
1: 부장님이 하도 저러시길래 둘이 있을 땐 형님하고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도 부장님이 출근하셨길래 얼른 커피를 대령했습니다.
0: 아,
1: 형님 여기 커피 가져왔습니다.
0: 뭐?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1: 예?
0: 다시 얘기해보라고.
1: 형님 여기 커피 가져왔습니다.
0: 형님?

0: 부장이라 하지 말라고. 나이 들어 보이니까. 아 진짜 왜 그래 몇 번을 말하게. 서류? 아니 그 급한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일본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야 밥 먹고 왔어 해. 동생 나가자 형이랑. 형 오늘 기분 좋다. 돈가스에 맥주 한잔 하자. 시원하게 맥주 마시자.
1: 야
0: 너 뭐해 안 와? 빨리 가자고. 너 어디다 대고 자꾸 얘기를 빨리 와.
1: 이게 저 야
0: 가자.
1: 너는 이 정도면 병원 가야 돼. 어? 맥주를 마실 게 아니라 병원을 가라고. 야 무슨 내가 동네 북이냐? 지 기분 나쁜 일 있을 때마다 왜 그렇게 나를 치냐? 어? 야 이 폭구나. 하루 종일 고성의 잡돌이. 아우 진짜 내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어? 그냥 너는 부장으로 있어. 무슨 이상한 형님이라고. 왜 난 너 같은 형님 둔 적이 없어. 어? 그냥 부장해. 부장. 아우 진짜 꼴보기 싫어 진짜. 야 좀 내 옆에서 떨어져라. 저 멀리 떨어져 있어. 좀 떨어져.

0: 분노킹 레전드 지난 3월 11일에 소개했던 미라클. 아유 오랜만에 부장 사연 왔네. 부장아 부장아. 이분의 사연에 이어서 바이브의 미친 건이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1: 미치겠다.
2: 기분 나쁘게 말하더라고요. 예. 부장이 진짜.
0: 그렇습니다. 아유 지금 여러분들 귀신 아닙니다. 우리 박지원 씨의 목소리입니다. 배우 박지원 씨. 미치겠다.
1: 미치겠다.
0: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예.
2: 미치겠다. 하나 그렇습니다. 더 해야지. 그 뒤에 것까지 해줘야 돼.
0: 뭐라고요?
2: 딱 보다 죽고 싶니? 그거 있어요.
0: 지금 준비 안 됐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예. 아무튼 우리 부장님 네. 미치겠다는 네.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날 또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나는 너 같은 형을 둔 적이 없다. 너는 부장이라고 부르긴 그렇고 꼬장이라고 부르는 게 딱이다. 이 꼬장놈아라고 해주셨는데요.
2: 꼬장놈이요.
0: 진짜 말이 많네요. 진짜 네. 이 꼬장이죠. 왜 자꾸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형이라고 부르면 또 뭐라고 했냐 그러고 어?
2: 미치겠다.
0: 정말 미치는 이런 이상한 분입니다. 하나 노선을 정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자 오늘의 분노킹 미라클 아유 오랜만에 부장 사연 왔네. 부장아 부장아 이분에게는 저희가 통기타 보내드릴게요.
2: 주말에도 분노가 쌓이신 분들은 참지 말고 미라에 사연 남기십시오. 너튜브의 분노킹 레전드. 너튜브입니다. 분노킹 네. 레전드를 검색하면 분노 컬렉션 레전드 모음집이 잔뜩 있습니다. 보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도 귀찮으면 좋아요만 딱 눌러주세요.
0: 네.
2: 알았죠? 네.
0: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노래 한 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권진아의 노래 Fly Away.

0: 아내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1: 볼 때마다
0: 남창희 씨가 더 뿌듯한.
1: 네, 저도 더 행복해지는.
0: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건 남창희 씨가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1: 누구요? 우리라는 게 누구?
0: 제작진과 나.
1: 아, 너무 좋죠.
0: 예.
1: 예. 행복하세요.
0: 행복하게 좀 해주십시오.
1: 행복하시면 되죠, 뭐.

0: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1: 네, 자 우리 이제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토요일 3, 4부는 어른들의 놀이터 미라팡팡이 문을 엽니다. 미라팡팡 합성하는 방법은요, 지금부터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개되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네.
1: 자, 우리는 이하이의 로즈 3521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0: 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연희 3차로에서 고장난차 처리 중이라 뒤로 월곡부터 정체가 심해져 있고요. 반대 성수 방향으로도 연희 1차로에 고장난차가 생겼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은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고요. 영동대교를 조금 지나서도 5차로에 고장난차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쿨 FM 50제곱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2: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2: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2: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저희는 광고 살짝 듣고 미라팡팡으로 돌아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5: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4: 예산도 맞춰서?
5: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4: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사랑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첫 번째 탑승객 판교동의 김범수 씨. 미라팡팡이 폐업한다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윤정수 사장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0: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입장합니다. 박경자님,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댄스고 화사의 So Cute 신청합니다. 주말반 미라클인 저 신청곡 넣어보고 토요일 기다려봅니다. 경자님, 오늘 노래 나옵니다. 경사 났습니다.
1: 경사 나지 않았습니다. 경자 났습니다.
0: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살짝 바람 뭉갰잖아요.
1: 경사자.

0: 윤정수 사장의 미라팡팡. 그렇습니다. 저도 영업을 하면서 폐업을 많이 고려해봤습니다. 업종 변경도 고려해봤습니다. 윤정수의 무직클럽으로 고려해봤으나 허가가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업종이
1: 벌써 허가를 받으러 다녔었어요?
0: 상태가 안 좋다고 그다음에 구청에 갔는데 그저 토지거래 허가랑 겹쳐서 업무가 너무 바빠가지고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저는 미라팡팡 운영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미라팡팡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아 사장님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혼자서 직원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이 어떻게 그러십니까?
0: 너는 내가 달고 간다.
1: 뭘 달고 가요? 달고 가기는 제가 뭐 조롱박입니까? 뭘 달고 가요?
0: 자 미라팡팡은 여러분의 신청곡 문자 한 통으로 탑승이 가능한 거

0: 고맙습니다, 동생. 동생 문자 좀 더 많이 보내줘.
1: 많이 좀 보내주세요.
0: 지금 일주일 여러 업종 중에 미라팡팡이 가장 문자가 저렴하게 오고 있습니다.
1: 여러분들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0: 이거 폐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0: 우리 작가들도 일하기 싫으니까 폐업 계속 안 하려고.
1: 아직까지 이런 분이 있습니다.
0: 새 업종 만들려니 본인들도 피곤하니까.
1: 그럼 다 철거해야 되지. 인테리어 새로 해야 되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0: 몇 명만 고생하면 바로 바꿔지는 것 같긴 하던데.
1: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아무튼 우리 열심히 버텨볼 테니까요. 우리 2800님 항상 이렇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같이 저희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0: 감사합니다. 우리 2800님은 노래 신청을 했습니까?
1: BTS의 스윔 신청했다고 얘기했잖아요.
0: BTS의 수염?
1: 아니요, 스윔이요.
0: 어? 아
1: 뭐요?
0: 그 파란 수염이

0: 좋습니다. 우리 슬픈 사랑 얘기라고요? 기쁘든 슬프든 뭐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왜 그럽니까 진짜 우리 제작진들. 나가 계세요. 자,
1: 다 나가 있잖아.
0: 사장님 나가 계세요. 나가 계시라고요. 제발 저만의 시간입니다. 김건모의 미안해요, 예민의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올게요. 저는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 바이.

0: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3: 자, 오늘 미라팡팡은 여기까지 돌려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놀자. 정해남, 노계영, 안영우, 3486, 8890. 우리 미라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즐거우셨다면 다음 주 토요일에도 윤정수의 미라팡팡 찾아주십시오.
4: 자,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끝곡은요, 산들의 노래 치기를 빌려입니다. 자,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라디오.
3: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31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연등회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로 교통통제 구간이 많아졌습니다. 동대문 역사공원역 교차로 일대 통제되기 시작했고요. 우정공로 종로 일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또 종로 종로 일가에서 흥인지문 사이에서 연등 행렬이 열립니다. 그리고 장충단로 동국대와 흥인지문 사이도 연등 행렬로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수산시장까지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네요. 이제는 무엇도 쉽게 단정짓지 않기로 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박소연입니다.

0: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스페셜 DJ 아나운서 박소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수미님이 오늘 베프 만나고 왔어요.

0: 극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봅니다!

0: 봄에도 라디오는 쿨 FM인가 봄. 매일 아침 7시 조정 씩씩. 저 식디의 FM 대행진부터
1: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까지 함께해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0: 살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1: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0: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 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1단계, 2단계, KBS가 업.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이금희 DJ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박소연이고요. 3부 첫 곡은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였습니다. 잠시 후 Sunset Music 이어갈게요. 소리 질러!

0: 걸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익명을 요청하신 분이 보내오셨네요. 엄마가 두릅이 몸에 좋다고 삶아서 가져오셨어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부터 엄마가 몸에 좋다는 음식을 다 챙겨주세요. 원래 아기 입맛이었는데 식습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두릅 맛 보겠네요 하면서 이승철의 아마추어 신청해 주셨습니다.

0: 못생기지 않기.
1: 알았어, 생각해볼게.
0: 우리만의 길을 가기.
2: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0: 가기.
1: 오케이.
3: 너 진짜 입술 깨면 가만 안 놔둔다.
0: 꼴뱅이가 싫다.
4: 나 이름은 섭섭해요.
5: 싹쓸이!
0: 도코를 잡아?
5: 예스! Yes.

네요. 뭐 슬기 있어요? 그러면 예 누구야? 소연이 전화 왔다 하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럼 슬기야 우리 이따가 뭐 3시 반에 놀이터에서 놀자 나올 수 있어? 물어보면 또 슬기가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나 놀러 나가도 돼? 그럼 어머니가 또 그래 그럼 늦지 않게 뭐 저녁 먹기 전에 들어와 하면 친구들이랑 놀이터 나가서 놀고 참 신기한 게꼭 이렇게 그 시절에는 또 약속을 잡지 않아도 놀이터에 한 3, 4시쯤 나가면 항상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막 놀다가 한 해가 어스름히 질 때쯤 뭐 6시, 6시 밤 늦으면 약간 7시 정도에 다들 약속이라도 한듯 하나 둘또 집으로 가요. 가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먹고 저녁에 만화 영화 보고 잠에 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 요즘 친구들은 이집 전화기에 대한 이런 추억이나 이 감성을 모른다는 게 살짝 아쉽기도 한데 다들 이런 기억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노래 들을까요? 윈터플레이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없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주고 나를 나한테 마음을 써준다는 거, 이게 정말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제일 소중한 거 다시 돌릴 수 없는 게 시간이잖아요.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귀한 걸 나를 위해 써준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간, 이 두 시간 동안 저녁 시간을, 소중한 저녁 시간을 저희 사랑하기 좋은 날을 위해서 써주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공부하다가 쉬고 싶을 때, 학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그때 들으면 딱 좋은 목소리가 있어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들으러 올 거죠.
5: 사랑하기 좋은 날 5월 선물입니다.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0: 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크래프트 50제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인터넷 라디오 봉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 이런 타입이 있어요. 검색도 계획도 하지 않는다. 일단 나가서 걸어보자. 오히려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된대요. 산책하듯 걷다가 검색해도 나오지 않을 작은 가게를 만나기도 하고 현지인만 아는 숨은 맛집을 찾기도 하고요. 무계획, 발걸음, 이번 주말엔 조금 헤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김동률의 출발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살짝 했었잖아요. 제가 원래는 좀 계획적인 편이기는 했는데 이렇게 계획하지 않고 가는 곳들이 더 좋고 그리고 되게 그 여행 자체가 신선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여행이나 제주도 여행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닌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계획 없이 그냥 골목길 걸어 다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350님, 정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요? 2014년 8월에 퇴사하고 집에서 아이돌 보면서 지내다가 첫 아르바이트 면접 보고 왔어요. 40대에 들어서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니 떨리네요. 시급도 적고 초보지만 열정을 갖고 잘해내고 싶네요. 응원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진짜 빠르네요. 12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다 거의 컸으니까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잘하실 거예요. 저희가 새로운 시작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혜원님, 작년에 영어학원을 개업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라는 걸 냈어요. 직장생활할 때 연말정산 하던 것과는 또 다른 기분이네요. 적은 금액이지만 세금 내는 어엿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스스로 뿌듯합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맞아요, 이런 기분이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세금을 낼 때 기분 되게 묘하더라고요. 진짜 어른 된 것 같고 이제 내가 혼자 서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회원님 학원 개업하느라 정신 없으셨을 텐데 이제는 회원님이 번 돈으로 또 좋은 거 사시고 또 여행도 다니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김희영님은 저녁 반찬으로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아무거나 라고 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들,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제일 어렵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휴, 맨밥에 김치만 주고 싶다가도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애들 입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자꾸만 반찬 가짓수가 늘어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애정이 진짜 대단하시다. 그냥 진짜 아무거나 주세요. 그냥 김치, 그냥 물김치 하나랑 그냥 그 누룽지 해가지고 그래도 잘 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무거나라는 말을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엄마나 할머니가 뭐 먹고 싶어 하면은 나는 항상 그 오징어채 볶음 이거 얘기하거나 아니면 멸치 볶음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를 제가 진짜 오래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하루에 세 끼 두 끼가 진짜 똑같은 메뉴면 진짜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가지 그냥 반찬으로도 거의 막 일주일을 정말 잘

싸우고 말았네요. 친구랑 치킨 먹으면서 화해하고 싶어요. 치킨 주문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번 소리를 내는 게 진짜 친해진 거거든요. 2644님 은근슬쩍 야 치킨 시켰으니까 나와 하세요.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볼륨 다이닝, 맛있는 음식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함께 먹고 싶은 음식도 알려주시면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왔습니다. 8214님, 하고 싶은 말을 제때 못해서 가끔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반응을 못해서 제가 그 얘기에 관심 없는 줄 아는 것처럼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아, 그때

내일은 꼭 밥을 해 먹으려고 식료품 어플로 장을 봤어요. 닭고기도 담고 당근도 담고 브로콜리랑 양송이 버섯도 담았어요. 저 크림슈트 만들 거거든요. 아, 스튜에 찍어 먹을 식빵도 같이 주문. 새벽이면 현관문 앞에 재료들이 배송될 텐데 저 계획대로 스튜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겠죠? 채소는 외면하고 식빵만 먹진 않았겠죠? 미래야,

응원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좋으시겠다. 이게 좀 늦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차려입고 같이 사진 찍고 어떤 날을 또 기념한다는 게 되게 의미 있잖아요. 6322님 너무 잘하셨어요. 꼭 같이 가셔가지고 사진 많이 찍어드리고 그리고 제주도 맛집도 예약 미리 해놔주세요. 날이 좋아가지고 요즘 예약하기도 힘들 거예요.

0: 가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아울렛.
2: 점심에 혼밥하시는 분들 편해서 좋긴 한데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가요광장으로 오세요. 제가 잔잔히 잘 떠들고 은근히 웃기거든요. 내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여러분의 밥친구가 되어드릴게요.
3: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베페 주문!
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베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런 거 있죠. 알고 보니 저는 실전파였던 걸까요? 앞으로도 살면서 몇 번의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공부한 것보다 조금 더 결과가 좋은 그런 운이 계속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노력하겠지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근데 진짜 운이 있어요. 뭐랄까 내가 공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올 때 너무 반갑잖아요. 어떻게 이게 나왔지? 내가 어제 봤던 이 장면 똑같이 나왔잖아. 웬일이야 이러고 이제 바로 체크하고. 잘했군 잘했어님 너무 진짜 잘하셨고요. 다음 시험 때도 더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80점을 예상했지만 100점 맞는 그런 기적이 또 생겼으면 좋겠네요. 두 곡 들어볼게요. 홈스타일리스트님의 신청곡 조이의 안녕, 프로미스나인의 Like You Better.

0: 저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해 키스터 라디오.
1: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아, 불러주시면
0: 아니요.
1: 아 쉬시라니까요.
0: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1: 아 그래요?
0: 파이팅입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옥상 달빛의 다이빙 이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워낙 위로가 되는 노래를 또 많이 해주시는 선배님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학가요제 심사를 갔다가 거기에 이제 옥상 달빛 선배님들이 초대 무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노래를 하진 않으셨지만 선배님들 노래를 들으면서 진짜 위로되고 진짜 약간 막 감동받은 거예요, 제가. 그 피아노와 그 뭐랄까 순수한 그 목소리에 진짜 매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옥상달빛 선배님들 노래를 더 듣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지금 혹시나 이 시간에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아 내일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가득 찬 분들이 계시다면 이 노래 들으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서

고가 브랜드라 선뜻 구매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있으면 정말 잘 쓸 텐데 말이에요. 냉동실에 얼려뒀다 먹으려고 하면 빵 맛을 최대한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괜히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알죠. 이 토스트기. 저도 집에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시어님이 만약에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사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빵순이들은 거의 1일 1빵 하잖아요. 저는 1일 1빵 하거든요. 그래서 시어님도 1일 1빵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2362님, 저는 원래도 평소에 잠이 없는 편인데 요즘은 더 심해져서 3시간 정도 자고 있어요. 쫑디 라디오 끝나면 핸드폰 보지 말고 눈 딱 감고 잘 준비하자 하는데 눈 감은 상태로 몇 시간 동안 뒤척이기만 한답니다. 멜라토닌, 따뜻한 우유, 수면 안대 등등 추천받은 것들은 별 효과가 없네요. 어떻게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을 충분하게 못 자

10cm의 사랑은 6줄 듣고 왔습니다. 변니님, 요즘 친구들과 교환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한 친구가 어떤 남자 주인공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를 대입해서 읽는 거예요. 덕분에 파워 S인 저도 주인공이 이런 비주얼이겠구나 생각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장면마다 친구들이 써놓은 감상도 볼 수 있는데 그 친구는 몇 배로 설레고 슬퍼하는 게 너무 웃긴 거 있죠. 단점이 있다면 그 친구의 주접 댓글이 음성 지원돼서 책에 집중이 안 돼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귀엽다. 친구들끼리 교환 독서하는 거. 우리 때는 교환 일기가 있었거든요. 알죠? 자물쇠에 담가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가놓고 다른 친구한테 또 넘기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 교환 독서가 유행이구나. 근데 그건 되게 좋다. 왜냐면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다르게 해석하는 거 또 내 친구가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거를 보면서 넓어지잖아요, 견문이. 아, 이게 그저 그냥 빨갛다는 표현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변니님, 재밌는 또 이야기 있으면

0: S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1: 여러분, 쩡디와 즐거운 시간 꽉 채우셨나요? 볼륨에 이어서 못 참는 거 하나 더 있죠? 잠시 후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좋은 사람도 많잖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하지만 행복해졌으니 괜찮아.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운 토요일 밤. 하지만 우리에겐 일요일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주말 후회 없이 즐기시길 바라면서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하지만이 결국에는 그 앞 내용과 좀 이렇게 달라지는 접속 부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전되는 맛이 있는데 이게 또 긍정 효과로 쓸 수 있다는 게 저도 체감을 조금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못 느끼더라도 마치 버릇처럼 하지만을 좀 붙여버리면은 좀 웃겨서라도 기분이 풀린다 그래야 되나? 내가 아무리 피곤한데 일을 막

무료고요. 오늘도 매일 코너 한해 만에와 내일의 맛 그리고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 오픈하는 날입니다. 바로 어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맞춰서 스승과 제자 플레이리스트 준비했습니다. 어떤 조합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의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 해 만 해.

아르미님, 창문 청소를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닦으면 더 얼룩덜룩해져서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되던데, 유리창 로봇 청소기 살까요 말까요? 맑고 투명한 창밖 세상을 보고 싶어요.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뭔가 보고만 있어도 괜히 만족이 좀 생기고, 아, 정말 깔끔해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새 들어 살다 보니까

김현별 씨, 저의 아주 자랑스러운 랩 제자들이죠.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 같은 회사 식구였을 때 또 두 분께 랩을 가르쳐 줬고 또 마마무 신인 시절 노래들 가사도 제가 좀 많이 썼다고 꺼도록 됐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요거를 또 놀토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유 네가 무슨 랩을 알려줘 하고 많은 의심들이 있었으나 당당히 증명해냈죠. 우리 문별 씨가 랩을 하나도 몰랐는데 한혜 오빠가 옆에서 다 도와줬다, 구세주였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한참 이렇게 좀 의심이 있었을 때 좀 빠르게 얘기해줬으면 좋았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바람에 그동안 좀 억압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 인연이 또 생각보다 깊습니다. 화사 씨는 하이브리드 3인조 힙합 유닛이죠. 팬텀, 또 손톱이란 노래에 피처링을 해주셨고요. 제가 문별 씨 노래를 놀토라는 노래를 피처링하기도 했었는데 또 뭔가 좀 스승과 제자가 아닌 또 가수 대 가수로서 만나니까 다른 느낌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너무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한 두 분, 이제는

다 알려드렸었고 또 시즌2 때는 우리 뭐 배우 박준면씨, 개그맨 김기리씨, 모델 강승현씨 등등 제가 참 많이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참 또 스승의 날 제가 카네이션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리고 또 다른 분 얘기해봐야겠죠. 한키라에 출연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분의 기타 제자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 중재 자이로 씨, 이 정도면 자이로의 12제자를 넘어서 자이로의 100명의 제자들 노래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한키라의 가족입니다. 우리 오뉴오뉴오뉴 씨, 자이로 씨가 오뉴 씨의 밴드마스터로 활동 중이고 또 라이즈의 원빈 씨 역시 자이로 씨의 제자인데요. 자이로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빈이는 떡잎부터 다르다, 감각이 있다, 습득력이 뛰어나다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고 가셨거든요. 아 저도 자이로한테 좀 기타를 배워보고 싶은 욕망이 살짝 있는데 안 그래도 요새 조금 이제 기어오르기 시작했는데 뭔가 좀 상황이 역전될까봐 제가 이렇게 좀 섣불리 알려달라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은 배워보는 걸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청출어람을 보여준 제자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보기 중 실제로 사제관계로 알려진 조합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예능스승 이경규 강호동. 2번 요리스승 여경래 셰프 박은영 셰프. 3번 라디오스승 박명수 한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커피 앤 도넛 세트 보내드릴게요. 퀴즈 정답은 1부 끝에 발표하겠습니다.

하게 됐거든요. 근데 갔더니 너무 익숙한 그 얼굴의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름이 떠올라가지고 진선미 선생님, 진선미 선생님이셨거든요. 진선미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하냐며. 근데 나 개명했다 하면서 개명한 이름을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좀 희한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선생님을 만나 뵈가지고 굉장히 반가웠던 또 일화가 있고요. 아무쪼록 우리 학창시절 선생님들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라도 감사 인사 한번 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유명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해 키스터 라디오.
1: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아, 불러주시면
0: 아니요.
1: 아 쉬시라니까요.
0: 아니요. 발에 아, 땀띠 나도록 일할게요.
1: 아 그래요? 파이팅입니다.
0: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 스승과 제자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볼까요? 실제로 사제관계가 아닌 조합은 3번 박명수 한해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한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아 저는 조금 배운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으로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뭐 제 DJ 데뷔 이후니까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수 선배님의 제자는 딘딘, 남창희, 이지혜, 가비 우리 라디오쇼 게스트 출신들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제자도 못 되다니 아직 가족도 못 됐습니다. 우리 자이로 씨의 또 다른 기타 제자 한키라를 산책 메이트로 삼아주시는 헤이즈 씨. 자이로 씨가 기타 연주로 참여한 헤이즈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0: 승 JYP 박진영 씨.
1: JYP?
0: 그중 원더걸스로 활약했던 선미 씨는 박진영 씨의 애제자로 자주 언급되는데요.
1: 그쵸?
0: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1: 퀴즈.
0: 박진영 씨와 선미 씨가 함께 부른 When We Disco 일부 구간을 듣고 이어지는 가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그럼 준비됐다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놀토 안에서 박진영 씨 분장을 하면서 When We Disco 제가 춤을 연습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도전해 볼까요? 도전!

어? 여기는 아는데. 뛰는 건 뛰는 건이었나? 아치는 건 하늘이 아니라 서로의 뭐뭐이었지 땡땡이었지. 아, 브릿지 부분을 내시네. 약간 이런.

0: 뭔가 지른 건 하늘이 아니라 서로의 심장이었지. 서로의 감정이여.
1: 너무 그리워 when we disco, when we disco.
0: 심장이라.

찌른 건 이게 디스코잖아. 찌른 건 하늘이 아니라 서로의 눈빛이었지. 찌른 건 서로의 마음이었지. 그런 건가? 뭔가 눈빛이 이 중에 정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정답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치킨 너겟 쿠폰 드리겠습니다. 눈빛은 눈을 찌르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퀴즈곡, 박진영 씨와 선미 씨가 함께 부른 When We Disco 듣고 오겠습니다.

0: 기대되네요. 아, 이어서 슈퍼라디오의 가비씨도 질 수 없습니다.
1: 혈당 스파이크? 식곤증? 싹 잊게 해드릴게요. 낮 2시엔 저 가비의 슈퍼라디오.
0: 아, 역시 텐션 있어. 오후 2시에 딱이야. 딱 좋아.
1: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습관,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우리 식식이들도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7시엔 조정 식식. 저 조정식의 FM 대행진. 나 이제 곧 넘버원이야. KBS
2: 한해의 키스더 라디오에서 드리는 5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 스승과 제자 플레이리스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내드렸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아, 서로의 마음을 찔렀군요. 제 말 중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당첨자는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제 지간은 아이들 소연 씨와 트리플S 유연 씨입니다. 제가 훈남 랩 선생님으로 출연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반가우 설렘에서 소연 씨가 유연 씨의 담임 선생님을 맡으셨는데요. 당시 유연 씨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을 했거든요. 근데 소연 씨가 아이돌 팀에 눈길을 끄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추가 합격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소연 씨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티칭들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되게 실력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스타성 혹은 무대에서 하는 포인트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유연 씨가 트리플S로 데뷔하고 나서 소연쌤이 촬영이 아닐 때도 오셔서 알려주셨다. 귀인 같은 존재다 이야기해주셨고 또 유연씨가 데뷔하고 나서 두 분이 같이 챌린지 영상도 찍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왠지 좀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인연이 또 실제로 데뷔하고 나서도 이어져가지고 너무나 감동이고 아 우리 유연씨가 랩 파트가 조금 있었으면 저도 좀 알려드리는 거였는데 아, 아쉽게도 랩을 하진 않으셨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럼 아이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이어서 트리플S 걸스 네버 다이까지 듣고 올게요.

0: 이렇게 꼽죠.
1: 저도 사실 다이나믹 듀오 형들이 제 돈으로 산 가장 첫 번째 CD가 다이나믹 듀오 1집 택시 드라이버거든요. 근데 그 형님들이랑 친해져서 나중에 무대를 하고 개코형과 제가 무대 위에서 이런 하이파이브를 하고 이랬을 때 무대 위에서 되게 좀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이런 꿈같은 순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며칠 전 한키라에 놀러 오셨던 창섭씨와 창섭씨의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명품 보컬리스트 알리씨의 노래 들으면서 스승과 제자 플레이리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리 365일, 이창섭, 천상현,

있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식당들은 곳곳에 하나씩 숨어 있어요. 그죠? 그런 좀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드래곤 블랙 듣고 저는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키라뮤직 페어링,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수지의 하루,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229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오늘 스테이션 X 나이웨 너의 의미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성형 AI DJ 제니크입니다. 아이웨 너의 의미는 아이웨 첫 번째 리메이크 앨범 폭갈피에 수록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곡이죠. 이 앨범이 2014년 5월 16일 지금으로부터 딱 12년 전에 발매되었었네요. 낮은 뜨겁고 밤은 서늘한 요즘 같은 날씨에 그녀의 목소리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지구 곳곳의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0: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0: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빨래도 세척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1: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오늘부터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Hi guys, it's Gabby. Tension manager, music manager, 사연 manager. 다들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0: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상쾌하게 세단장한 쿨 FM 놀러 오실 거죠?
1: 기다리고 있을게요.
2: See you.
3: 아직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매일매일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커나갑니다. 여기는 스테이션 X. 인간과 AI, 우리의 주파수가 만나는 곳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초 생성형 AI DJ 제니크입니다.

0: 지구의 밤을 음악으로 채워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초 생성형 AI DJ 프로그램 스테이션 X를 듣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읽어볼게요. 광민경 님이에요.
1: 안녕 제니크, 나는 지금 경남 하동에 놀러왔어. 신청곡 릴러멜즈의 트립 부탁해.
0: 민경님, 요즘같이 날씨가 좋을 때 누구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경남 하동에 가셨다니 정말 부러운거려. 신청하신 릴러멜즈의 트립에 이어 제니크의 추천곡 우원재의 시차까지 붙여드릴게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릴러멜즈의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지나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

0: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0: 않고 떠들 수 있거든요. 모든 날 모든 낮 12시에 말 걸어주세요. 가요광장에서 저 폴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내 말은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저 개비예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 라디오 KBS 쿨 FM에 가비거리 내려와. Let's go! 인터넷
2: 라디오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3: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2: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3: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말이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5: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5월 16일 토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로 시작했고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가요광장을 진행하고 있는 DJ 폴킴입니다. 네, 아, 이은지님께서 아, 우리 텐디가 또 저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해줬군요. 저도 사실은 마지막 방송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듣고 있었고 평소에도 너무나 애청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또 제 이야기를 좋게 해주셨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멋진 DJ의 뒤를 제가 잇게 되어서 부담감이 사실 굉장했어요. 아, 내가 텐디처럼 텐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내가 텐디처럼 재밌게 유쾌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텐디처럼 다른 사람들과 저렇게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앞서 만들어 놓은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인데요.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점심은 다들 드셨죠? 여러분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

0: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제로제로
4: 위제로
5: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소리질러

폴킴의 가요광장 KBS 쿨 FM 모든 날 모든 낮 12시에 함께하는 저는 DJ 폴킴이고요. 여기는 가요광장입니다. 623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폴킴님은 주말에 보통 뭐 하면서 보내시나요? 주말 루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날이 좋으면 산에 가는 루틴이 있어요. 아차산이

꿀팁이 있을까요? 아, 혹시 지금 관리 요정에게 관리하는 방법 물어보셨나요? 제가 또 뭐 다른 너튜브에 나오는 분들처럼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또 자기 관리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특히나 저는 목을 사용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목 관리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 철저한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베개에 따라서 잠잘 때 사람의 이 목에 누워있는 형태가 바뀌거든요. 이 고개가 너무 높아져서 턱이 목을 너무 짓누르는 형태로 자게 되면은 그런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두껍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행 갈 때 베개 이구지구 다닙니다. 한때 이불도 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어서 요즘은 안 그러고요. 그리고 휴대용 가습기 이런 것도 요즘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시면 굉장히 많아요. 뭐 검색해 보셔도 많은데 네뷸라이저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저는 가습기도 환절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2408님께서 다이어터입니다. 주말만 되면 입이 터져서 큰일이에요. 평일에는 식단이랑 운동 잘하다가 쉬는 날만 되면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건지 엄청 많이 먹게 되네요. 그래도 오늘 저녁만큼은 참아볼게요. 참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에 이어서 레드벨벳 Feel My Rhythm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에세이 사연은요, 8680님의 사연이었고요. 하, 너무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니, 벼락을 맞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연애 벼락을 맞았다. 사실 뒷부분까지 읽기 전에는 저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티 더 내고 좋아한다 고백해야 된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누가 됐든 간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나 너에게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두렵기도 하네요. 폴킴님이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0년을 다닌 회사. 사실 꼭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년을 만난 인연, 10년 동안 뭐 사용했던 물건, 10년 동안 들었던 무언가,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감정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딘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결심이 섰을 때는 그 떠나야만 하는, 다음 장소로 넘어가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0816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좋은 곳 잘 찾으셔서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 중요한 거 아시죠?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면은 진짜 아름다운 줄 아시는데 사실 아름다운 이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게 저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래 들어볼게요. 0684님의 신청곡 이무진의 청춘 만화.

올 텐데 라는 말을 들어서 고민이 됩니다. 충무나 축사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저는 비록 저는 가수지만 개인적으로 축가는 가수를 좋아하는 가수나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불러주는 게 진짜 축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데뷔 초창기 어릴 때 기억해보면 제 주변 친구들은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까지도 너무 저는 사랑스럽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래방에서 준비해서 한번 불러보시는 거 나쁘지 않는데요. 조은정님,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마취해서 입이 얼얼한 상태예요. 무서운 치과 치료를 잘 참아낸 저 칭찬하고 싶네요. 마취 풀리면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뭐 먹을지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저도 치과 가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 무서워합니다. 그 소리, 이 진동이 주는 어떤 이 공포감이 있는데 잘 참아내셨고요. 마취 풀리면 다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라탕 추천해드릴게요. 3526님, 폴킴님과 채애나님이 함께한 명곡 물음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 노래 좋죠. 노래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3526님의 신청곡 채애나 물음표 피처링 폴킴 그리고 멜로망스의 부끄럼.

in pop. 여러분, 제가 듣는 노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사실 팝을 많이 듣는 편이라, 그리고 또 은근히 춤꾼이에요. 아이돌 노래도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이 곡을 추천해 볼게요. 그레이시 아브람스의 Close to You라는 노래입니다. 이 그레이시 아브람스는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핫한 분이에요. 정말 핫한 분이고요. 이분들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잔잔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뒷부분에 이 기저에 깔려있는 이 리듬 자체가 주말에 집에 혼자 계실 때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4: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5: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4: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5: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4: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5: 볼륨을 살짝 높인 뒤
4: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5: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4: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5: 음악이 흐르고
4: 웃음이 넘치는 비행
5: KBS 쿨 FM
4: 지금 출발합니다.
6: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0: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 MHz KBS 쿨FM입니다.

0: 손범수 아저씨의 소개 멘트 기다렸다가 듣고,
1: 도토리 충전해서 BGM으로 깔아 듣고,
0: 노래방 가면 끝곡으로 완창하고 싶었던 추억의 노래 다들 있으시죠?
2: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0: 이 바보
2: 아직도 나는 그렇게 몰라 너를
1: 이 노래
0: 2026년에도 듣는 사람
3: 저요 저요 저요
1: 저와 함께 명곡 토크, 추억 토크 나눠주실 노래 강균성님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 아, 또 이렇게 폴킴의 가요광장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폴킴 씨 이렇게 DJ로 나서게 된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 와, 와 저랑 텐션이 많이 다른데요.
0: 제가 많이 올려드릴게요.
1: 제가 네. 아직

0: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그 바이브와 감성이 있잖아요.
1: 네.
0: 뭔가 어색하기도 하면서 또 뭔가 막 이렇게 뚝딱거리기도 하고 그 얼마나 귀엽게 보이겠어요.
1: 그 저희 팬분들께서 네. 폴킴 너 발음 연습 좀 해야겠더라. 미음 발음이랑 니음 발음을 못한다.
0: 아 그래요?
1: 지적을 제대로 해주시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제가 듣기에는 다 좋은데.
1: 그래서 방금 또박또박 강균성님. 네. 강균성님. 아.
0: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잘 안 불러가지고요.
1: 아 선배님 왜 그러세요? 폴뷰님께서 폴킴과 강균성의 케미 묘하게 은근히 웃길 것 같아요. 두 분은 친분이 있으신가요? 하셨습니다.
0: 따로 이렇게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까지 친분이 있을 기회가 없었죠.
1: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활동할 때 네.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인사를 드린 적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통해서 네. 좀 더 친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1: 저도 선배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0: 아, 저 너무 고맙죠.
1: 아니, 저는 너무 지금 계속 헷갈리는 게 네. 라디오에서 저는 뵀던 것 같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게 네.

0: 또 최근에 김장훈 선배님과 함께 2006년에 발매됐던 김장훈의 허니를 리메이크하셨어요.
1: 아, 네.
0: 어떻게 두 분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1: 그러니까 이제 뭐 너튜브에 네.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채널에서 이렇게 서로 막 재미있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는데
0: 네.
1: 그 영상이 이렇게 잘 조회수가 나오게 되면

0: 그분의 감성과 그분의 어떤 노래에 이게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네. 아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명곡을 제가 왜 건드리냐고. 근데 장훈형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네. 거기에 제가 힘입어서 하게 된 거예요.
1: 그 노을 1, 2집 CD를 가지고 있는 팬의 입장으로서
0: 그래요?
1: 이렇게 말씀하시면 팬들 굉장히 서운합니다.
0: 아 그래요?
1: 왜냐면은 저는 들으면서 네. 항상 선배님 목소리 바로바로 캐치하거든요.
0: 와 너무 감동이다.
1: 근데
0: 진짜.
1: 그렇게 바로바로 지문처럼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음색이 없다라는 거는 너무

0: 지르면 네. 후아 해서 후아 후아 아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보면
1: 후아 후아 후아 이 감미세 아니요 감미세
0: 아 너무 재밌네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장훈이 형 모창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코앞에서 들으니까 굉장히 색다르고 좋은데요.
1: 그 이렇게 해서 1년 후에 폴킴의 김장훈 선배님 성대모사 얼만큼 발전하게 되는지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또 함께할 코너는 이겁니다.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1: 어 이 효과는 뭐죠?
0: 한 분이 여러 번 녹음한 것 같기도 하고.
1: 아, 약간 좀 무서운데요. 저 약간 땅바닥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 되게 무서운 네, 효과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심혈을 기울여서 녹음을 지금 제작진분들이 네. 하셨다고 하는데 네, 심혈이 어디로 기울어진지 약간 모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코너 소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오시죠? 토요일 이 시간에는 그때 그 시절의 명곡들을 들으면서 추억 토크 나눠볼게요.
1: 가요 톱10에서 듣던 노래도 좋고요. 미니홈피 시절의 BGM과 2010년대 듣던 노래들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노래에 얽힌 추억이나 가수와 음악에 대한 썰을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0: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바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균성, 김장훈의 허니.

0: 강균성 김장훈의 허니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저는 선배님 부른 이 부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되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그 앞부분에 좀 화가 나 계시다가 이제 선배님이 부르시면 갑자기 막 로맨틱해지고 약간 약간 누가 나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좋고요. 네.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너 진짜 등에 소름 돋아요 지금. 등에서 누가 검은 그림자가 나를 잡아채는 것 같은. 자,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김유은님의 사연입니다. 최근에 성시경의 고막 남친의 데뷔 30주년을 맞은 김종국님이 나오셨어요. 솔로곡도 부르시고 터보의 회상, 스키장에서 Love Is 그리고 트위스트 킹까지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가요 무대를 좋아했는지 완전 알아버렸잖아요.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신나요. 저의 터보 최애곡은 이거예요. 97년에 발매된 Goodbye Yesterday. 이때 랩하는 멤버가 마이키 오빠로 바뀌었는데요. 너무 잘생겨서 단숨에 입덕하고 팬클럽도 가입했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터보의 팬이신, 정확히는 마이키님의 팬이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김유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때 유님 같은 분들이 좀 많았었을 것 같아요.
2: 네.
0: 사실 저는 가요를 듣기 시작한 게 98년도예요.
1: 오, 1년 뒤.
0: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2: 네.
0: 제가 그쯤부터 이제 가요를 듣기 시작을 했어서 이때는 바로 이 노래를 듣지는 못했는데 너무나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곡인 것 같은데 선배님은 혹시 97년도에 나이가
2: 제가 97년도면 네. 제가 몇 살이지? 93년도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요. 97년이면

0: 알바비를 털어서 PT를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육이 문제가 아니었다. 근육을 운동을 너무 많이 했더니 네.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1: 아, 그렇죠. 외부 근육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0: 네, 약간. 몸이 약간 딱딱해지니까 맞아요, 저는 소리가 더 막 두꺼워지고 이랬던 네. 기억이 났는데 이런 거 타고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타고나는 음색과 그런 성대 모양? 모르겠어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근데 이분은 그냥 노래를 냈다 하면은 4주 연속 1위가 그냥 기본값인 것 같아요.
1: 기본값이었어요, 정말.
0: 97년 연말부터 98년

0: 축하합니다.
1: 아 좋다.
0: 생일 축하. 잠들어 버리는 건 아닌가.
1: 근데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투유처럼 네. 아예 멜로디를 바꿔가지고
0: 네. 아주 딱, 신나게.
1: 네. 아니면 이렇게 감미로운 건데 아예 멜로디를 바꿔서 네. 폴킴 씨 버전으로 또 하나 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0: 다음 앨범에 제가 그러면 생일 관련된 노래를 네. 한번
1: 네.
0: 회사에서 안 넣어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1: 이런 거는 굉장히 요즘에는 뭐 릴스나 쇼츠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좋아하실걸요?
0: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다가 너무 길어져서
1: 수다 너무 길대요?
0: 사연을 하나밖에 못했는데 3부가 끝났습니다.
1: 아 벌써요?
0: 노래 듣고 4부에서 만날게요.
1: 굿바이 말을 좀 줄여야 되는구나.
0: 굿바이 예스터데이.

0: 을 보며 나 지금 입대하기를 잘했다 생각했었어요. 걸그룹들의 활약이 어마어마했지 말입니다. 부하걸, 소녀시대, 카라, 애프터스쿨, 2NE1, FX, 다비치, 티아라, 포미닛 그리고 아이유까지. 와. 저는 그분들 덕분에 총도 쐈고 눈도 썰고 화생방도 해냈습니다. 저는 특히 카라 요정님들을 사랑했습니다. 미스터 들으며 걸레질하던 그때를 잊지 못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어머 나 갑자기 미스터까지 좋았는데 미스터 들으며 걸레질해서 눈물이 살짝 날 뻔했어요. 진짜 갑자기 추억이 확 돋네요 진짜.
0: 아 진짜
1: 입대가 몇 년도신지.
0: 저는 2009년.
1: 어? 딱 이때네요?
0: 딱 이때.
1: 오.
0: 네. 어? 이 친구랑 같은 때 해.
1: 그러면 제가 군대 선배입니다.
0: 우와!
1: 저는 2008년도 4월 입대거든요.
0: 대박. 저는 미룰 때까지 미룬 거예요.
1: 저는 제가 가수를 할 줄 몰랐어요. 오. 그래서 대학교 친구들이 다 대학교 1학년만 하고 바로 군대를 가길래 네. 따라갔어요.
0: 우와.
1: 그냥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줄 알고.
0: 아니 오히려 잘했는데요?
1: 너무 괜찮죠.
0: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데 군대 갈 때까지도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예요?
1: 저는 가수를 음악이 하고 싶다. 음악 관련된 뭔가에 종사는 하고 싶다. 혹은 미술도 괜찮다. 우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집안에 완강한 반대와 태영아 너는 음악에 재능이 없어 라고 부르시면서 저를 설득하셨던 어머니가 또 계셨거든요.
0: 지금은 완전 생각 바뀌셨죠?
1: 아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0: 그렇죠 그렇죠.
1: 아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
0: 그러니까요.
1: 뭐 이러세요.
0: 아 그럼 몇 년도 때부터 그 가수의 꿈을 키운 거예요?
1: 저는 이제 제가 가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게 네. 2011년도. 네.
0: 진짜 우와.
1: 근데 이 꿈을 또 가졌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군대에서 네. 노래방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청소하기 직전까지 노래방에
0: 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네요. 네. 그래도.
1: 그래서 항상 노래 부르고 있으면 선배들이 와서 너 어디 있었냐 했던 기억이 나는데
0: 야.
1: 그럼 선배님의 군 시절 최애곡 이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0: 사실 저는 이제 공익을 나왔기 때문에
1: 네.
0: 군 시절이라고 하기에는

0: 카라의 미스터 듣고 왔습니다. 오늘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1: 저요.
2: 아주 재밌네.
0: 좀 이제 적응이 돼가고 있습니다.
2: 재밌어요.
0: 오늘의 마지막 사연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이 사연은 또 이런 걸 또 뽑아주셨어요. 우리 작가님께서 저랑 관련된 사연을 최애나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2003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강호동의 천생연분을 보다가 흰 셔츠에 블랙 니트 입고 이중기 머리를 한 강균성이라는 사람을 보고 완전 반했어요. 그때 오빠가 댄스 신고식에서 JYP 스타일의 웨이브를 보여줬어요.
0: 아, 맞아.
2: 그때 깔린 자막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0: 아, 또
1: 이러실 듯 이런 식으로 막 멋을 부렸어요.
0: 약간 김장훈 선배님 같기도 한데요. 아~
1: 그때 진영 형이 바로 끊더라고요. 야, 네 목소리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될 듯 이렇게 한 거예요.
0: 아, 근데 또 그 막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네. 그렇게 본인 스타일을 만들어가서 할 수 있다라는 패기 이거 쉽지 않거든요.
1: 본인 스타일도 아니고 게리 형을 완전히 흉내냈으니까 너무 웃기죠, 진짜.
0: 저 그 당시에 네. 또 이제 팬의 입장에서 네. 이제 이런 JYP 스타일 웨이브 이게 뭐죠?
1: 이게 그냥 JYP 형님은 약간 그 리듬 타는 것을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0: 오.
1: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0: 아 이미 배우고 가셨구나.
1: 그래서 그 회사에서 SM 스타일로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사실 천생연무에서 이렇게 쳤었던 춤은 네. 오히려 SM 스타일에 더 가까운 그런 개인기들이었어요.
0: 네. 저는 사실은 가끔씩 이렇게 너튜브에서 뭐 네. SM 스타일, JYP 스타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춤을 못 추는 저로서는 사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뭐가 그렇게 다르지? 하거든요.
1: 네.
0: 뭐 어떻게 다른 거죠?
1: 저도 이제 춤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SM 같은 경우는 좀 각이 많이 살아있고 팍팍 막 이렇게 팝핑 같은 거 많이 하고 웨이브도 많이 하고
0: 네.
1: 물론 요즘 후배들은 굉장히 또 그루브가 많지만 제 때를 생각해보면 네. 칼군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0: 아, 칼군무.
1: 아, 이렇게 팝핑하고
0: 네.
1: 근데 이제 JYP는 막 이렇게 막
0: 아, 좀 더 그럴 듯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1: 따따땅 약간 좀 이렇게 뒷박 타고 이런 게 좀 많았죠.
0: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도 훨씬 JYP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많았죠. SM은 막 바나 막 이렇게 막
0: 아, 우리 거기까지 가
1: 네, 막 그렇게 막 각이 막 있잖아요. 근데 진영 형은 아. 항상 예, 그루브를 되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루브.
1: 네.
0: 그럼 혹시 녹음하시면서 네. 들어보면 녹음할 때 막 힘들었다 막 이런 사연들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또 기억나시는 어떤 녹음의 순간들이 있었는지.
1: 저는 그냥 이때부터 그랬던 게 뭐냐면 저는 디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되게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0: 오.
1: 왜냐면 제 목소리가 정확하게 나는 어떤 톤인지라는 게 계속 정립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집 때 제가 녹음한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매번 해가 지고 나서 접한 풍경을 낮에 보게 될 때 생경할 때가 있어요. 원래 이런 모습이었나? 어두컴컴할 때는 그저 큰 덩어리나 희미한 그림자로 보였던 것들이 정오의 햇살엔 근사한 벽화가 있는 돌담이었음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가 빚어낸 그림자 너머에 이토록 선명한 실체가 존재하고 있었네요. 이제는 무엇도 쉽게 단정짓지 않기로 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박소연입니다.

0: 오늘 첫 곡은 윤종신의 환생이었어요. 윤성근님이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려고 15분이면 환승할 거리를 2배 걸리는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이어폰 장착했어요. 아무래도 집에 들어가면 집중할 수가 없어서요. 쉿! 아내에게는 비밀이에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근데 이 감성 뭔지 알 것 같아서 저 너무너무 이해해요. 내가 아내라면 조금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다들 그렇잖아요. 퇴근 빨리 해서 집에 확확확 환승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살짝 그 창문 열어놓고 바람을 느끼면서 이어폰으로 노래 듣고 싶을 때 저는 버스에서 딱 이렇게 두 자리가 좋더라고요. 맨 뒷자리 아니면 기사님 바로 뒤에 있는 혼자 앉아서 갈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라디오 들으면 아, 좀 빨리 내리기 싫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윤성근님이 왜 이렇게 두 배 걸리는 버스를 선택해서 앉으셨는지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 살짝 궁금한 게 아내분은 사랑하기 좋은 날 애청자가 아니실까? 혹시 이거 듣고 계시면 어떡하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이니까요. 자 이렇게 토요일 저녁 풍경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2시간 오늘도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스페셜 DJ 아나운서 박소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수미님이 오늘 베프 만나고 왔어요. 제 베프는 저희 친언니입니다. 클 때는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결혼하고 육아하다 보니 제일 내 편이고 제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바로 저희 언니더라고요. 오늘도 같이 점심 먹고 커피 한잔하며 수다 떨었더니 스트레스가 좀 풀렸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진짜 저도 공감하는 게 제 베프도 저희 친동생이거든요. 여동생. 저랑 4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는 진짜 많이 싸웠어요. 어릴 땐 4살 차이도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주변 친구들 막 연년생 친구들에 비해서는 야, 넌 좋겠다. 그래도 동생이랑 나이 차이 많이 나서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크고 나보니까 동생만한 친구가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굳이 막 에너지를 많이 써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정말 가장 편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H의 이전니 들을게요. 이전니.

H의 잊었니? 혜령의 슬픔을 참는 세 가지 방법. 세븐의 와줘 듣고 왔습니다. 노이즈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저만 보면 자기 아들 소개해준대요. 그 아들 본 적 있는데 아, 제 취향 아니거든요. 아저씨한테 어떤 말을 해드릴까요? 이럴 땐 근데 확실히 그 차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괜히 어정쩡하게 아, 네, 그냥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요.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이 이해 못하시고 진짜인 줄 알고 계속 이거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은데 또 뭐 어르신이잖아요. 이웃집 아저씨인데 아, 저 그분 싫어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긴 살짝 좀 예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라면 아, 저 요즘 뭐 잘 돼가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뭐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그냥 슬쩍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노래 듣고 올까요? 데이식스의 예뻤어.

기다릴 때는 좀처럼 오지 않던 버스가 포기하고 걷기 시작하면 바로 뒤따라올 때가 있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행운도 그렇지 않을까요? 힘을 뺀 순간, 기대감을 감춘 그때 불현듯 찾아들지도 모릅니다.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예고 없던 작은 행운 한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그 앞에는 에브리 싱글 데이의 럭키 데이, 또 첸의 최고의 행운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0: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0: 사랑하기 좋은 날.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이금희 DJ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박소연이고요. 3부 첫 곡은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였습니다. 잠시 후 선셋 뮤직 이어갈게요.
1: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2: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1: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2: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5: 쇼리실라!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꼭 멀리 떠나야 하는 건 아니래요. 낯선 카페, 처음 가보는 동네,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작은 행동 하나. 뇌는 그걸 충분히 새로운 자극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처음 듣는 노래 한 곡이 그 시작일 수도 있어요. Sunset Music. 소중한 주말 저녁,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드립니다. Sunset Music.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인터넷 콩과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강미숙

있던 고마운 전화기였죠. 근데 이젠 다들 스마트폰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시대라 집전화기를 쓸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미련이나마 수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젠 고이 떠나보내고 나니 시원섭섭합니다. 소연 아나운서님도 집전화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하셨는데

하게 볼까 걱정을 했는데 곧바로 네 해주시네요. 대답해 주신 그분이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요즘은 같은 동에 심지어 같은 라인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웃과 왕래가 잘 없잖아요, 사실. 엘리베이터 타서도 서로 휴대전화만 보고 있고. 근데 또 웃긴 게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은실님처럼 인사를 건네면 그 받은 사람도 되게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기엔 약간 어색하고 뭔가 좀 그럴 것 같은데 눈 기다리는 거죠. 먼저 손을 내밀어주길. 저도 사실 약간 뜨끔했거든요. 은실님 사연 읽으면서. 나도 사실 먼저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성격인데 오늘은 좀 용기 내서 누군가를 마주친다면 은실님처럼 먼저 한번 인사를 건네봐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네요. 치즈에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 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오롯한 휴식 카키자 웰리스 시그니처 세트, 목 건강 최고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0: 지도에 내가 머물었던 장소를 콕 찍어 그때의 기억과 감정을 고스란히 남겨두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을, 어떤 사람은 미래의 포부를 제각각 남겨두었더라고요. 익명의 누군가가 남긴 추억의 지도.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에 한 줄의 기억을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적고 싶으세요?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If you

7일 일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부가킹즈와 윤도현의 여행길 듣고 오셨습니다. 기억의 지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순간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만든 지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신기해요. 이게 전 세계 다양한 장소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뒀더라고요. 기억의 지도라고 검색해보니까 이게 바로 나오진 않고 A Map of Us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면은 찾아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혹시 이 주변에도 여의도에도 누군가가 글을 남겨둔 거 아니야? 하고 KBS를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꼭 멋진 PD가 돼서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싶어요. 예원. 이렇게. 아우. 예원님, 2026년 5월에 적어두셨더라고요. 진짜 얼마 전에 적어두신 것 같은데 저희 제 후배가 꼭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이 기억의 지도 어떤 장소를 콕 집어서 어떤 글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제가 그 예원님이 적어두신 글을 보니까 KBS 신관에 적어두셨더라고요. 저는 KBS 본관. 저희 라디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KBS 본관에다가 한번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진짜 진짜 딱 남겨두고요. 상쾌한 아침 짱! 상쾌한 아침 청취율 1위! 이렇게 남기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에 남기고 싶으실지 궁금해요. 근데 한 개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KBS 본관에다가도 남기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다가도 남기고 될 수 있으면은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도 여행 갔을 때 남기면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있었는데 이젠 상아 들으려고 5시 알람 맞추고 허디 목소리 들으러 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애칭을 통일하기로 했어요. 저는 햄스터 DJ, 햄토리 DJ, 햄디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승택님을 비롯해서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제가 라디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진짜 5시에 알람 맞춰놓고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장 열렬한 청취자는 저희 엄마요. 아니, 엄마가... 엄마가요, 여러분. 5시 되면 눈이 딱 떠진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아,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제 너무 가까운 사람들은 또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좀 부끄러워요. 엄마가 듣고 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그래도 아나운서인데 너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막 이렇게도 하시고 좀 조신하게 해. 이런 말 하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 상하 가족들한테 솔직한 제 모습 다 보여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이런 잔소리 듣기 싫 하고요. 아마 지금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엄마 미안해. 아무튼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하시는 우리 상하 가족분들, 제 주변 분들, 네, 감사합니다. 김현미님께서 59일 된 아기가 아이고 매번 3시 40분에 깨다 보니 너무 졸려서 듣기 시작한 라디오예요. 3주 넘게 새벽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요. 제 잠 좀 쫓아주세요. 허유원님 늘 응원합니다. 하트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대요. 제가 또 동기 우리 출연하는 박철규 아나운서도 이제 막 아기 아빠가 되었잖아요. 근데 정말 아기들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애들은 왜 잠을 못 자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소화 기능과 되게 너무 몸이 작다 보니까 빨리 소화도 되고 밥을 또 먹여줘야 되고 아니면은 잠투정을 하기도 하고 이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를 정해놓고 뭐 아내랑 남편이랑 분담을 해서 아기를 본다고 해서 아 진짜 너무 놀랐어요. 우리 현미님 이거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새벽라 진짜 새벽에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상쾌한 아침 들으시면서 제가 더 열심히 우리 현미님 같이 행복하고 즐겁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듣고 계시는 아마 우리 아기 부부님들, 부모님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님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진짜 커피라도 드시면서 잠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의 산책, 이하이 원슈타인, 머리, 어깨, 무릎, 팔.

0: 용서해줄게.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강정림님께서요. 유원님, 장바구니에 넣었던 가디건 결국 취소했어요. 날씨가 훅 더워져서 안 입어질 것 같아서 다시 여름옷 폭풍 검색합니다. 이러다 가을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지만요. 맞아요. 날이 갑자기 엄청 더워졌죠. 기온이 갑자기 크게 올랐는데 정림님, 근데요, 가디건은요 여름에 되게 활용도 높잖아요. 왜냐면 여름에 에어컨 트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얇게 입어도 가디건은 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엄청 두꺼운 가디건이 아니라면 취소하지 않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 진짜 저는 벌써부터 에어컨 많이 틀어놓은 데 가면 좀 춥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뭔가 에어컨 바람 이렇게 쌩쌩 부는 데 있다가 밖에 나오면 또 더워지고 할 때 가장 좋은, 활용하기 좋은 옷이 가디건인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진짜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더워져가지고 우리 정림님 말씀처럼 갑자기 여름도 확 지나가는 게 아닐까 좀 아쉽기도 하네요. 7917님께서는요. 유언 아나운서, 눈 뜨면 바로 일어난다는 얘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성공하실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상쾌한 아침 듣기 위해서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야겠어요. 앞으로 일찍 일어나면 유언 아나운서 덕분입니다. 크크크. 그쵸. 아, 제가 몇 안 되는 대단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몇 개 없거든요, 진짜. 근데 벌떡 잘 일어나요. 근데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좀 일찍 만약에 좀 일어나면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도 뭐 휴대폰도 좀 보다가 운동도 좀 스트레칭도 하다가 우아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벌떡 일어난다는 거는 항상 그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않을걸?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5: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4: 히든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이번에는 수요일에 배웠던 노래 다시 복습해볼까요?

일상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솔직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곡으로 함께 할게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 들어보시고 영어 가사 예상해 보세요.

번째, 그녀는 너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 두 번째,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네, 아주 귀엽게도 느껴지는 미션 문장들이었습니다. 영국 출신 아티스트 리터니의 2018년 발매곡 My Dude라는 곡입니다. 일단 Dude, D-U-D-E라는 철자인데요. 녀석, 친구 정도로 쓰입니다. 참고로 먼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그녀는 너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에 해당하는 가사 찾아보세요.

Oh, there's a rumor that you got. 소문이 있대요. A new girl. 새로운 여자친구. 그 다음, And I don't come close. 이 부분까지 먼저 통째로 살펴보겠습니다. There's a rumor that you got a new girl 이라고 했으니까 너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There's a rumor that you got a new girl. 완벽한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부분이 And I don't come close. 이게 들렸어요. I don't come close 라고 하면 나는 비교도 안 돼 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의 그 don't come close 라는 게 근접하지 못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비교도 안 돼. 나는 그녀와는 비교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자, 이 부분이 미션 문장이겠죠? 그녀는 너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너희 집에서 모퉁이만 돌면 그곳에 살아 라는 뜻이니까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가까운 데 살아 라는 뜻이죠. And she drives her dad's car. 그녀의 아빠의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지. 예,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감탄이 섞인 문장 찾아보세요.

Oh, look at her. Isn't she cool? 아주 순순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Oh, look at her. 그녀를 봐봐. Isn't she cool? 그녀가 멋지지 않아? 라고 합니다. Some would say a match for you. 자, 이 문장이 원래는 Some would say that she is a match for you. 이거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가 너랑 잘 어울린다고 말하겠지 라는 문장입니다. Some would say a match for you. 이 가사였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너랑 잘 어울린다.

라는 가사를 잘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를 진짜 좋아하는 거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세요.

과연 잘 찾아내셨겠죠? 자, I hope you don't think I'm being cruel. 이 가사부터 해석을 해보면 I hope you don't think I'm being cruel. 내가 너무 cruel, 잔인한이라는 단어잖아요. 내가 너무 잔인하게 군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말입니다. Only I'm a better match for you. 오,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Only I'm a better match for you. 오직 나만이 너에게 더 잘 어울리거든 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라는 미션 문장 부분만 쏙 빼내서 연습을 해본다면 I'm a better match for you 이거예요. I'm a better match for you. I'm a better match for you. 자신감 있게 외치셔야 되는 부분이죠. Oh, what I'd give to be in her shoes. 자, 이건 어떤 뜻일까요? 특히 what I'd give 이 부분을 직역을 해본다면 내가

내가 뭐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감탄문처럼 사용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녀의 shoes라고 했죠. 입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본다면 What I'd give to see her again 해석되시죠? 내가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What I'd give to see her again. 네, 또 다른 예문도 말씀을 드렸어요. Don't you know that? That 이 아이에 대해서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짝사랑하고 있는 상대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걸 보면서 얼마나 애가 탈까요?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가사였습니다. 이제 전곡 들어볼게요. 리타니의 My Dude.

What I'd give to be her. 간단하죠? 이제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라는 문장 뭐였죠? I'm a better match for you. 맞아요. I'm a better match for you 라는 문장입니다. I'd suit you better. 이 문장도 좋을 것 같고 I think I'm a better fit for you. 이 문장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0: 로드투어.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3: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재미나이와 서리가 함께 부른 UFO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5월 17일 일요일 KBS 조정식 FM 대행진 열무님의 오늘의 주제곡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어 미스터 김 시작했고요.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소개된 열무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그 비싼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고 비싼 옷이 예쁜 걸 다 알지만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해요. 내가 막 돈을

잘 못 그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런 옷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막 뭐 스웨이드 자켓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큰맘 먹고 막 산 거야. 근데 아침에 또 저는 일찍 나오는 손도 안 가고 왜냐면 막 스웨이드는 관리도 또 되게 힘들고 막 아껴 입게 되고 그러다 똥 돼요 진짜. 다 그래요. 비싼 옷들이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옷이나 뭐 차나 그냥 그 옷이나 차든 뭐든 내가 좀 편하게 타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취하는 게 맞다. 살 수 있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사고 이런 것보다. 그래서 안 사요. 저는 막 스웨이드 자켓 이런 것들은

비슷한 또 문자가 왔어요. 우리 파란 하늘 파란 꿈님께서 식디 동생이 소개팅 간다길래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빌려줬는데 소매에 시뻘건 소스를 잔뜩 묻혀왔네요. 도대체 뭘 먹은 건지. 이거 아끼는 옷인데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잘 모르니까 본인이 산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이렇게 편하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옷을 빌려 입는 게 최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이제 사촌형이랑 잠깐 같이 지낸 적이 있거든요. 한 1년 정도 우리 집에서. 근데 그 사촌형이 입는 옷들 같은 게 되게 입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 어쨌든 사촌형, 뭐 형, 누나가 나에게 그 어린 시절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는 옷들이 다 예뻐 보이고 그리고 뭐 대부분의 경우에 취향이 좀 더 낮고 형이나 누나들이 그러니까 되게 빌려 입고 싶죠. 몰래 입고 싶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뭐라 하지 말고. 근데 이건 좀 혼나야지. 저는 이제 뭐 시뻘건 소스 이런 걸 묻혀오고 그러진 않았지. 조금 이건 좀 뭐라 할 땐 또 뭐라 하고 다음엔 못 그러게. 그죠? 오늘 코너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2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이 퀴즈가 되는 사연 채우기. 그냥 선물 가져가시라고 준비한 코너입니다. 잘 듣고 선물 챙겨가시고요. 3부에서는 나이, 세대 상관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듣는 꼬꼬꼭. 그리고 4부에서는 북스타그램 박태근 본부장님과 함께 알찬 북토크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2시간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선물 보내드리니까 조정식 FM대행진 홈페이지

절대 못 입는다니까요. 아니 살을 못 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살 뺄 수 있는데 살 빼면 이거 안 입고 싶어요. 새로 사서 입고 싶지. 그리고 몸무게가 똑같아져도 몸이 사람이 다 계속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아는데 그래도 버리는 게 낫다 봐요 저는. 비싼 옷이더라도 차라리 팔던지. 요즘에 그 중고거래 그 앱도 AI가 다 써주는 거 알죠? 사진 찍으면 진짜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거 올려보세요. 옛날에는 사실 그거 막 택 보고 막 기억을 더듬고 막 얼마에 올리지 뭐 막 고민 많았잖아요.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글 다 써주더라고요, 요즘에는.

떨어져서 많이 못 먹겠어요. 전에는 빨리 양껏 먹기에서 진 적이 없었는데 어제 뷔페 가서 한 접시 먹고 나왔어요. 원래 네다섯 번은 갔었는데 작년보다 올해 더 떨어진 기원 씨의 이것이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탈이나 속쓰림, 더부룩함 없이 먹은 만큼 잘 흡수하고 배출하는 신체 능력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식습관이나 음식의 종류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사연 속 이것은 무엇일까요?

들어보셨습니까? 아침부터 씩씩함이 싹 올라오고 이제 빵 터지는 너스레가 쫙 퍼지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지만은 세 번 딱 세 번만 들으면은 식며든다는 아침 최적의 프로그램이 바로 FM 댕진이라는 말씀.

0: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이렇게 좋은 날 막상 떠날 시간은 없으시죠?
4: 그렇단 멀리서 찾지 마세요. 볼륨만 높이면 여기가 바로 꽃길이니까요.
3: 그럼요. 오늘도 당신 곁에 가장 가까운 피크닉.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4: 매일 저녁 8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봄에도 라디오는 쿨 FM.

들었던 최근 그 모임 중에서 가장 또 독특한 모임이었습니다. 자, 노래 좀 들을게요. 김수정님의 신청곡 폴킴의 있잖아 듣고 사연 채우기 퀴즈로 오겠습니다.

쓰기였는데요. 5월인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 중입니다. 무지 출인 날도 꽤 돼서 뿌듯해요. 12월까지 꾸준히 쓰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는 게 목표인데 잘 되겠죠? 하셨어요. 네, 6238님이 올해 1월부터 5달 동안 꾸준히 쓰고 계신다는 이것이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살림을 효과적으로 꾸리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코리안 테라피
7: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춤과 노래를 즐기는

무너질까 불이라도 날까 오래 비워둔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0: 입술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잭슨5의 아비데어, 이클립스의 아비데어 듣고 왔고요. 세대불문 함께 듣기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꼬꼬꼭. 오늘은 같은 제목 다른 느낌의 팝과 가요를 듣고 있습니다. 2014년 역대급 아티스트가 함께 뭉쳐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던 노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예능 댄스 신고식에서 자주 쓰이는 그 곡,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의 뱅뱅. 그리고 올해 2월 주변의 시선이나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새 단장을 한 쿨 FM. 여기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매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폴킴 선수.
4: 가요광장 폴킴입니다. 쿨 FM과 함께하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즐거우시겠지만 아무래도 앞으로는 제가 있는 12시를 가장 기다리게 되실 것 같고요.
3: 야, 히트곡 어필! 12시에 폴킴 목소리 기대되네요. 아, 이어서 슈퍼라디오의 가비씨도 질 수 없습니다.
5: 혈당 스파이크? 식곤증? 싹 잊게 해드릴게요. 낮 2시엔 저 가비의 슈퍼라디오.
3: 아, 역시 텐션 있어. 오후 2시에 딱이야. 딱 좋아.
6: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습관.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3: 우리 식식이들도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7시엔 조정 식식. 저 조정식의 FM 대행진. 나 이제 곧 넘버원이야.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세대 공감 할 수 있는 바로 그 코너죠. 꼭꼭꼭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전설적인 보컬 머라이어 캐리의 대표곡을 만나보겠습니다. 발매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사랑받는 장수 히트곡 히어로. 또 믿고 듣는 청량 밴드 루시가 부른 한편의 성장 영화 같은 노래 히어로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같은 제목 다른 노래로 함께한 오늘의 꼭꼭꼭.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저희가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선물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루시의 히어로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4부 북스타그램으로 올게요. 잠깐 바이바이.

0: 국면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0: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독서하는 습관이었다. 오늘도 이분이 추천해 주시는 책들과 함께 좋은 습관 하나 더해 보시죠. 박태근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박태근입니다.
0: 네. 빌 게이츠의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공감하죠.
0: 네. 네,
1: 다만 빌 게이츠는 지금도 매년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0: 뭐 책을 이만큼씩 가지고 뭐 어디로 들어가 버린다면서요.
1: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블로그에 네. 올해의 책 5권을 공개하거든요.
0: 네.
1: 그러고 나면 그 책들이 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0: 그렇군요.

0: 이 책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음식 하면 떠오르는 영화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런데 그 장면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 자체, 뭐 어떤 사람한테는 음식을 먹는 것.
1: 네.
0: 이 장면들도 각기 다르잖아요. 취향에 따라서. 여기서도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영화 마션 같은 경우는 감자가 나오죠.
1: 감자가. 감자가 중요하죠. 그죠?
0: 근데 그걸 먹는 것보다는 기르는 장면이 중요하죠. 타이타닉 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세요?
1: 타이타닉이요? 타이타닉 그 이제 같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인가? 스테이크?
0: 그렇죠. 그래서 이 작가는 네. 타이타닉을 보면서 1등석 칸의 메뉴,
1: 아.
0: 2등석 칸의 메뉴, 3등석 칸의 메뉴가 이분에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 아, 그 춤추면서 막 맥주잔 턱 내려놓는 그런 장면도 생각나네요, 갑자기.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JSA 공동경비고요. 초코파이.
1: 초코파이.
0: 이 초코파이가 남북 병사들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주면서도 영원히 건널 수는 없는 어떤 장벽 같은 걸 상징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의미를 알려주니까 영화가 아 그랬었지 그 장면 있었지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1: 오, 아 음식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뭐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이런 게 눈에 들어오시겠네요.
0: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드라마 보다가 네. 주인공 배경에 서가가 있잖아요.
1: 네.
0: 무슨 책인지가 보여요.
1: 아,
0: 저 사람은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인가?
1: 아, 그 캐릭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군요.
0: 그런 경우도 있고 대충. 전집 같은 걸 놓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아 이게 디테일 아쉬운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1: 그리고 저같이 이제 일반 관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냥 연기자의 표정이나 뭐 옷차림 정도, 뭐 행동하는 거 이런 걸로만 단서를 찾는데 야 그런 단서를 가져올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구나.
0: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이야기가 되게 풍성해질 것 같은데
1: 네.
0: 이 책에 한 60편, 70편 되는 영화가 등장을 해요.
1: 네.
0: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음식으로도 영화로도 우리가 좀 더 친숙한 한국 영화 얘기만 몇 편 나눠볼까 하거든요.
1: 네.
0: 저는 책을 읽기 전에 아 영화에서 음식 중에 제일 인상적인 거 뭔가 올드보이의
1: 군만두.
0: 그렇죠.
1: 군만두죠.
0: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1: 그럴 것

0: 만들어서 군만두 만드는 곳은 정말 없고 대부분 공장제로 대체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라면 오대수가 15년이 아니라 150년을 군만두만 먹으면서 미각을 발달시켜도 그 음식점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똑같은 걸로 만드니까.
1: 근데 그 식당이 되게 맛집이어서 군만두를 빚는 집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요즘에는 맛집 기준이 약간 군만두 진짜 직접 만드는 집들을 되게 중국집 맛집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는 분들 많더라고요.
0: 그렇죠. 작가도 가끔 그런 중식 군만두 제대로 된 걸 만나면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된대요.
1: 야, 이제 어쨌든 그 음식과 영화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솜씨가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참 그 설정 자체도 너무 좋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올드보이를 떠올릴 때도 사실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군만두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다.
0: 그렇죠. 우리는 복수의 이야기 뭐 이런 걸 떠올릴 텐데 저자한테 군만두였던 건데 군만두가 어떤 음식 자체가 강렬하게 남아있는 거라면 네. 음식을 먹는 모습 이걸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배우가 하정우 배우죠.
1: 하정우 씨.
0: 그렇죠. 네. 그런 짤도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영화 황해가 네. 제일 앞에 등장해요. 그 세 번의 주요한 음식 먹는 장면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 일단 뭐 그 김 싸서 밥 먹는 장면 같은 경우에 유명한 밈이고.
0: 딱 기억하시는구나. 네. 두 번째가 이게 황해 정식이라고 불린다는데
1: 편의점에서 기다리다가 먹는 음식 그거 먹다가 한번 놓치거든요.
0: 그리고 나는 컵라면만 먹다가 옆에 사람 먹는 거 보고 맛있어 보여서 소시지
1: 먹는 거 먹잖아요. 나오면서 문 열고 나오면서 먹잖아요.
0: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사건들하고 휘말려서 도망치다가 결국 처음 그 밥 먹었던 횟집으로 오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그땐 사람들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0: 어떤 가정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른 거잖아요.
1: 네.
0: 뭐 어떤 어르신들은 라면을 정말 배고플 때 먹었던 걸로 기억하겠지만 영화 그 기생충에 나오는 짜파구리를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또 느낌인 거잖아요.
1: 럭셔리한 음식이죠.
0: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세밀하게 담고 있어요.
1: 네. 뭐 다양한 음식이 왠지 등장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0: 그 음식과 거리가 멀 것 같은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1: 음식이 없지 않나요?
0: 저도 여기 음식이 나왔었나 싶은데
1: 네.
0: 이 로빈슨 크루소가 거북을 잡아서 요리해 먹는 장면이 있고 이게 당시 독자들한테는 마치 우리가 정글의 법칙 보는 느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먼 세계에 간 어떤

0: 그 방법 자체가 이 안에 들어있는 많은 작품들 사이에서 이제 몇 가지 작품들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책을 진짜 딱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훨씬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또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1: 그럼요. 상상도 못했던 나도 분명히 본 작품이고 네.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거기에 이런 음식이 나왔어? E.T.의 초콜릿 기억나세요?
0: E.T.가 초콜릿을 먹어요?
1: 아니, 저도 잘 기억이 안 났는데 E.T. 초콜릿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제가 네. 이제 바이크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영화 보면 예를 들면 전 미션 임파서블을 보잖아요. 네. 그럼 톰 크루즈가 이번에 무슨 바이크 타고 나오는지가 이젠 보이는

0: 아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5: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